0: 무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보신화는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1: 네.
0: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건네보신화는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건네보신화니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1: 네.
0: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1: 네.
0: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건네보신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 건네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전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게, 예?
0: 뭔도
2: 나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서 하는 게
0: 예.
2: 여섯 번 일곱 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게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0: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 건네보신을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차서도 지금 많이 쓰러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판 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예,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천원 거지 또 빼주고
0: 예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단풍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저도 이 건네보시나 쓰던 환자입니다.
2: 예.
1: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2: 그렇죠. 어지럽고.
1: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병이 어잡지 못합니다.
2: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겜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1: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나면 예. 넘어질 때도 있고
2: 예.
1: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자꾸 예.
2: 예.
1: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2: 사적의 고상이 나죠.
1: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2: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1: 그리고 마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2: 네.
1: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과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2: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또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2: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예,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예, 저는 건네보시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2: 예.
3: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종 풀고 머리가 허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 하고 예쁘라고 어림지 안 사도 어림지 나고 소도 어림지 그래서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소변 잘 보고 그래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2: 예.
3: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던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하죠.
2: 맞습니다.
3: 만에 두 번 보고.
2: 예.
3: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못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2: 예.
3: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얼마 좋습니까?
2: 예.
3: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런 때때 마르던 게.
2: 예.
3: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전구망구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3: 조금 있는데 예,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포적으로 하고 15가게 예.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예. 얼마 좋습니까?
2: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때는
3: 그렇죠.
2: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예.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2: 예.
3: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랬는데
2: 예.
3: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2: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3: 예. 예.
2: 그렇게
3: 알겠습니다.
2: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풍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4: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2: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2: 네.
4: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2: 네.
4: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에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남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2: 네.
4: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서라고 약
2: 임시 구급약이죠.
4: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2: 예.
4: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2: 맞습니다.
4: 소리도 닿고
2: 예. 예.
4: 그 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2: 예.
4: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2: 예.
4: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의 보신하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2: 예.
4: 그래 듣고 소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2: 예.
4: 결심하고 소리 어제는 다섯 달 넘어 먹었습니다.
2: 예.
4: 아 진짜 이하고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2: 맞습니다.
4: 심하고 이렇던데
2: 예.
4: 아 이게 이렇대
2: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4: 예.
2: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안 끊은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4: 예.
2: 예.
4: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2: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4: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2: 예.
4: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뭐로 내려 무슨 늙은이들 마사니까 때 해야 밥 먹든.
2: 예.
4: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2: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라졌습니다.
2: 예.
4: 그래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2: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4: 예.
2: 참가하십시오.
4: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니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5: 네,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 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래서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럽게 봤습니다.
2: 네, 맞습니다.
5: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인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서 나가기 쉽고 어디 누구 저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니 그랬대다.
2: 네.
5: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2: 원기가
5: 예.
2: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5: 맞습니다. 맥이 나까 그다음에는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런 감정도 네. 자꾸 바깥에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에 맥이 네.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그뭐 투닥투닥 경기 한두 달 아이 되지 경기.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떨어졌단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2: 네.
5: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0: 네.
5: 수고하세요.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0: 네.
2: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막에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0: 네.
2: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이 뇌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이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 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조직 위축이 오고

0: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로 좀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것은 됩니다. 예. 그래서 건내보신환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가끔은 그 한 잔으로 힐링이 될 때가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죠. 삶이 달콤하고 여유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음악이라는 길동무가 있습니다. 노래 속 가사가 심금을 울려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가요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울이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꿈, 스쳐간 인연들, 그런 황혼의 풍경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황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가을을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만의 왕국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희망과 꿈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허설아 작곡의 꿈의 왕국으로 보내드립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길, 걸을 때마다 향기가 스며드는 길,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노래한 가요. 바구나 작사 류영근 작곡의 꽃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힘든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끈질긴 마음이 사랑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는 것 어떨까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내일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광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강,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황진수한탈 혈배강,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약과기 앞뒤면에 이 이름이 틀립니다. 앞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황진수한탈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황진수한탈, 이거는 세트로 나갈 수도 있고, 딸러딸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그 증상에 따라서. 예, 특히 혈배강 번신은 전문 우리 심장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뭐 심뇌혈관 질병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예,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주약에 혈배강약을 넣어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풍 반신불수 왔거나 언어장애 왔거나 예.

0: 이런 분들은 황진산타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산타이는 지금 우리 활동이가 6곽에는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드리고 15곽에는 20곽 더 드리는 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국경절하고 추석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15곽부터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의 환자분들도 능히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전에는 군촌에 그 다음에 도문에 또 이런 왕청에 거기면서 와서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침구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배강은 우리 그 전문 심장질환이지 않습니까? 10곽에는 10곽 더 드리고 이런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곽에는 40곽 더 드리고 이런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 혈배강 요거만은 공장 측에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은 혈배강 10곽을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20세트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10세트에는 없습니다. 10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우리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 2880018번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해도 되고 또 미리 저하고 직접 상담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혈배강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진구야올리 거기를 본다 할 때 여기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중이는 증상을 많이 따지지 병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많이 수록된 겁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을 명백하게 거기에 서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각도에서는 심장 질환 모두 8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 안에서 어떤 심장 질환은 병원에 사진 찍어 나타날 수도 있고 신전투에는 근본상 나타나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환자는 영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 답안은 우리 이 진구야올리 여기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야올리라는 것은 이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그거 풀이를 해드리겠을까나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흉배통 제일 적감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경한 질병입니다. 흉배통이라는 건가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이 아파나는 건 계속 아픈 게 아닙니다. 뜨근뜨문뜨문 가다가 질근질근 아파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가다가 자꾸 마른 기침하게 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기는 충족한데 먼자의 리별 그러나 모종 원인을 인해서 딱 거기 심장 주위에 또 그 원래는 전신으로 확산돼야 되겠는데 확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서위각도에서는 사진 찍어보게 되면 거기에 그림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그림자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상 우리 단조우랍니다. 그러나 가래 이런 나쁜 것들이 거기에 떡 남아 있으면서 사진이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이것을 수술해가지고서리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동시에 뭔가 중의에서는 항상 칼을 함부로 대지 말랍니다. 칼을 대는 순간 이 경락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락을 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이 잘 말아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은 알지 않습니까? 단조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중약제는 이걸 능히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뭐니까 胸痹不得卧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心痛侧背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일곱 글자로 되거나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胸痹라는 건 뭔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不得卧란 건 뭔가 반드시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나고 예?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용 바쁩니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心痛侧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뒷잔등까지 아파난다. 어깨까지 막 아파납니다. 예? 이거는 중에서 뭐라는가 중거파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 그짝에도 예? 중거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는 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고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게 선생님 알지만 나는 이 혈배관과 황진산 탈이 오래 쓰고 있었으니까 네. 특히 값이 오르기 전에도 정말 더구나 많이 썼는데 선생님 그 봄마다 예 많이 또 증상활동 많이 써서 예 정말 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예.
0: 네.
2: 그 나는 심장이 정말 지나치게 뛰고 예 어떻게 누워도 예 잠을 잘 못 잠 잘 수가 없고 아파서 예, 누르는 것 같고
0: 네.
2: 그래서 악몽이 너무 많아서 예 잠 자다가도 부드득 부드득 깨났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깨우 예 기억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목에다 그 요새랑 걸고도 예, 손에 반나져 나오도 보고 특히 성흔증이라며 또 이력하라며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억력이 더 빨리 돌아왔기다
0: 네, 예, 뇌졸아는 예, 그래, 좋습니다. 예,
2: 예 영 좋습니다. 기력설이 그러니까 예, 물건 잊어버리는 것도 좋고 어찌는 기억력도 좋고 옛날에 예, 노래라며 다 가사라며 영화 필름만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0: 네.
2: 예. 그 역설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러던 것은 처음에 얼마 아이 먹었거나 인차 간데 언제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그 역설이 심율이 어떤 때는 빠르고 눕고 이러던 것도 다 정상을 됐거나 맥이 나고 예, 어지럽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예, 내가 예, 이래 쓰고서도 많은 면에서 너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상관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래 쓰고 좋은 거 보고서 우리 친척분도 혈배강에 예, 황진산 타이로 예, 결합해 썼는데 부위라 왔다 갔다 말입니다.
0: 네.
2: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을 잡수 때도 자칫하면 무리도 깨끼고
0: 네.
2: 그다음 걸음이 안 돼서 예, 좀만 그저 몇 발짝 때자에도 그 자리에 쿵쿵 그저 쓰러지고 수리 걸음 하던 거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걸음도 잘 아야 되던 게 우선 이분이 특히 황진산 타일이 결합했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소화 공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음식도 짠 거, 그 다음에 단단한 거, 그래, 그 다음에 달걀도 뭐 먹던 게 다 잘 먹고, 예,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예, 특히 이래, 그, 중풍 후유증이 많이 좋아지니까, 영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진산 탈과 이 혈배관을 보는 사람마다가 다 이렇게 친척이라며 소개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 전 선생님 항상 예, 중도년들이 고질병이고 좀 만성병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시간 되고 많은 내지붙잡으면서 수고하는데 정말 천만 번 고마린다. 감사합니다. 예,
0: 예
2: 계속
0: 예.
2: 쓰겠습니다.
0: 예, 예.
2: 좋은 날 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체내 오장육부라는 거는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저 시장 가서 쇠고기라며 사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쭉 이렇게 칼을 뺄 때 그 찐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찐이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그짝에도 내리 내리를 생긴 막이 있고 가르를 생긴 또 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리를 생긴

0: 그 막에 가서 염증이 생긴다할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딱 그 꽈로시 이 약재만 가지고서는 근본상 능량이 좀 모자랍니다.
1: 네,
0: 이럴 때 반사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네.
2: 나는 이전에 설배강 쓰다가에,
0: 네,
2: 그 다음 또 황진산타에 왔다 해서 황진산타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네.
2: 이전에 혈배강 쓸 때는 정말 관심병이 심하고 무슨 저기나 심하니까 얘가 저 숨이 차서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리고 뒷잔등이 항상 저고 어떤 심할 때는 또 이빨까지 아프고 해서 정말 밤도 잘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혈배강 먹으니까 대충 나사졌다가 나사졌는데 또 황진산타에 후에 왔어요. 이걸 같이 먹게 됐습니다.
0: 네.
2: 그래, 이 황진산타는 정말 44가지 중초약으로 한 약이 돼서 함께 쓰고 나니 숨이 차는 게, 숨이 차고 땀을 흘리던 게 뚜껑들아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그래서 잠잘 이래 누워있을 때는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어떤 것 같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원래 가슴 딱딱해지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자는 것도 밤이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혈압이 그래도 130도 되고 140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리가 붓고 이러는 게 지금 그 증세가 지금 정말 무슨 거짓말같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나서지니까.
0: 예.
2: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인이 중풍 맞았던 사람이 돼서 손놀림이 방금 치면 물건들이 또 제대로 잘 떨고, 그 다음에 숟가락 질 때도 그래서 방정치 않아서 밥도 쓰는 것도 영 바쁘고 그랬는데,
0: 예,
2: 우리 아바인도 그게 나사진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잠은 중풍 치료하는 게지 않습니까?
2: 이게 정말 황진산타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을도 하고, 예,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말씀하는 게, 예, 영 방정치 않던 게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우리 정말 이, 저기나, 두뇌가는 선생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예, 영 정말, 유후이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네. 유익한, 활동 선생님 해줘서의,
0: 네,
2: 영 지금 감사합니다.
0: 네, 황진산타의 본신이가 그 약, 예,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켄탄 후연왈. 그러니까 우리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어장애라 먹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2: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영 그 기억력도 별로 더 나사지는 것 같으로 합니다. 얼빠나던 게 좀, 예, 사람 똘똘해진다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이번에 지금 이 명절을 맞으면서 또 활동이 있다는데 또 그 활동이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예.
2: 살아도 좀 팔팔하게
0: 살아야지. 그렇죠. 당연하지. 예.
2: 늘어나게 살면 무슨 재미있을까. 예.
0: 네.
1: 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말씀 주세요.
2: 좀 한 가지 문의 더 하고.
0: 예, 예.
2: 좀 난 거 말아서 그랬네.
0: 아, 예, 예.
2: 나는 지금 붕에 맞아서.
0: 예.
2: 붕 맞은 지는 한 1, 2년 된다. 그랬는데. 아주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다가 이 혈백강이라는 이 약을 먹고서리,
0: 네,
2: 지금 나사서 한지도 나가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0: 네,
2: 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랬다.
0: 언어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네, 말도 못하던 게 요즘 말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해도 많이 났습니다.
0: 많이 났죠. 예, 예.
2: 예. 그래서,
0: 네,
2: 나는 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0: 네,
2: 앞으로 사람들이 좀 이 약 많이 잡수

0: 가보시오. 효과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중약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약제마다 功能이 다 틀립니다. 특히 과로시 같은 이런 약은 외부통 취탄 취시 그러니까 가래 이런 습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피에 이런 양기가 울결된 걸 풀어주고 특히 심장하고 피를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은 좋은데 특히 디탄 그러니까 가래를 씻어내는 이런 능력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이 영양을 막 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의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네, 저는 혈배강하고 건심과로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네.
3: 병원 진단에는 배신병이라고 한데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1: 네.
3: 못 견디게 정말 무슨 일에 봉차가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래 뭐 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소변이 정상이 아니어서 여실금에다가 또 소변이 제대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나와가지고 다리 네. 붓기고 리뇨제를 써야 소변이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1: 예.
3: 네. 예. 정상적으로 기침 심할 때는 신물은 가래가 나오고 입술은 항상 코르게 돼가지고 거기다 단백뇨 심합니다.
1: 네.
3: 예. 병원 검사에는 간이 커져서 오른쪽 옆구리 키워서 약을 많이 썼더니 위가 항상 쓰리고
1: 네.
3: 드문드문 검은 변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러던 게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해서 듣고서 혈배강하고 권신고를 진단 정확히 받고 쓰면서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예. 예. 약을 왜 이 약을 이제 석 달 남짓이 썼는데 이제는 한 번도 피를 토하지 않고 대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예, 다리 붓긴 것도 좀 내리고 가슴이 편안해지니까나 잠도 잘 잡니다.
1: 예.
3: 제 집이 우리 집이 이래 계단으로 6층인데 예전에는 몇 번 한 세 번은 쉬어야 겨우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걷더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 예예. 심장이 좋아지니까나.
3: 예예예. 예. 권신고는 피를 보충하고 혈배강은 모든 혈관 신경 세포를 수복한다 했거나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거기다가 약을 좀 분포히 싸게 되니까 친구를 한 얼마나 모든 거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래서 하마치더라면 정말 늙음하게 폐인이 될 뻔했는데 저에게 새 생명을 줘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3: 그리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그 연휴를 통해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이 약이 너무 좋고 효과가 빠르고 할까나
1: 네.
3: 이게 예, 이 활동에 참가해서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3: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3: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3: 예, 예.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친구의 얼굴에서 어떻게 말하는 감이, 흉비. 흉비는 우애가 같죠.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종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신종,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신제죠.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고대 언어라는 건 특히 중의 언어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이름을 달기 때문에 이 신종 자칫하게 되면 어떤 중의들은 심장인가 합니다. 기실은 여김에서 전적 그 안의 내용은 뭐인가? 이 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거기에 적이 있다. 예, 이런 거 말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종 비치. 비라는 거는

0: 뚱뚱한 게 뭐 붙어 있다 이런 게죠. 견디 뭐 사진 찍어서 뭐 뚱뚱한 게 뭐 돌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울결돼 가지고서리 붙어 있는 같다. 예, 뚱뚱한 게, 이 침 찔러 보면 압니다. 어떤 침이 나면 들어가야 갑니다. 근본상 뭐, 침이 싹 오그라들어가지고, 소리. 여러 번 시도해보고, 정말 열심히 침을 찔러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부실을 통해가지고, 소리, 거기를 빨리 열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서는 실증하고 쉬증을 나눕니다. 실증이란 건 완전히 무슨 게 있다, 이런 게고, 쉬증이란 건 없다, 이런 게죠. 없는데 거기면 떡 위가 짱이 나고 그리고 뭐 음식이라 넝극이 영 바빠하고 꼴떡 차는데 어떻게 넝극했습니까? 그래서 치제 흉커입니다. 기가 이 가슴 거기면 떡 막혔습니다. 예, 울결됐죠. 그래서 흉창 가슴 거기 흉창 거기면 짱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꼴떡 찬 것처럼. 그래서 올리바다 심장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심장이 영향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다 할 때 이건 절대 심장 문제 아닙니다. 위가 거기면서 기가 막혀가지고서리 심장을 영향 준 게죠. 이럴 때 자꾸 심장 질병을 치료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서의에는 습기를 몰아낸 약이란 게 세상에 없습니다. 기껏해 한다해서 이런 깐저지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깐저지 잘못 쓰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을 몰아낸 약은 중약재만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꼭 단주를 없애는 시에바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면서 주스 이 약을 대량적으로 써야 됩니다. 약을 많이 써야 되지 다른 약보다 예, 구람수를 많이 걷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단순히 어떤가 심장에 거기에 그 울결된 걸 풀어주고 여기에 과로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퍼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풀어가지고서 거저 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풀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장돌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안에 음식이 안 죽으면 이 장돌 소화를 통해서 내려야겠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게 만들어주자면 룸창통변하는 작용하는 호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퍼 들어가가지고서 이로 도샤쥬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풀어주는데 호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이 네 번째죠. 그럼 다섯 번째는 뭔가 흉비, 신중 비치하고 그 다음에 폐거김에 자꾸 이렇게 뭐 바늘로 찍어놓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은 쉬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증은 중저쉬한, 중초가 그러니까 장도하고 위가 쉬한, 허하고 한기 꽉 들어찼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또 이런 처방이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면서 해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섯 번째는 뭔가 우리 또한치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중에서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신장지수이랍니다. 심보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보 그 짝에 또 전문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싱르라든가 후링이라든가 깐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래가지고서 이 그 심보 그 짝에 그 물이 찬 거 그거 몽땅 몰아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보현이란 게 있고, 그다음 여덟 번째가 신통처배, 배통처신. 예, 이거는 종적으로 심장 문제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오장육부가 몽땅 한기 들어차가지고서리 오장육부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란 뭔가 심장으로 인해 가슴으로 인해서 뒷잔등이 아파나고 뒷잔등을 인해서 가슴이 아파나고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심장질환 어느 류행의 심장질환인가 이거 알겠으면 저를 직접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 진단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에서 장국들을 만났을 때 모태똥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똥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명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재발이 전해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섭에도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맹분자라는 둥 우파 우두머리라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구를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구를 했지요. 료성지가 주왕에다 전섬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구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도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종생, 광기훈, 여독삼, 주광, 장금추, 류기, 왕진화 같은 지도자들의 불만은 더 컸다. 그들은 이렇게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 대표로 종종생의 편지를 써서 장국도에게 끝없는 퇴각을 즉시 멈추고 섬서와 호북 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국도는 고립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장국도는 소하구에서 사장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였다. 종종생 동지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다뿐입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 했지요. 기덕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었다. 그날 종종생 동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폐왕 장국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실패를 들어가며 근거 있게 비판을 했지요. 뒤를 이어 다른 지도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그들은 장국도가 도지 개혁과 반인명 숙청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 네 차례 반포위 토벌에 나서면서 막무가내로 적을 얕보다가

막연한 근거지를 부랴부랴 떠나게 된 일, 특히 근거지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쪽으로 끝없이 물러나가기만 한 잘못을 비판하였다. 또 가부장적인 태도로 민주라고는 전혀 없이 당과 군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국도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비판하고 나서자 깜짝 놀랐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고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던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장국도가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까? 워낙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기덕님이 입을 삐죽하며 말했다.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국도는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꼭 집단 용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동생을 서북혁명군사위원회 참모장으로, 장금철을 총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했죠.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반발을 덮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장국도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죠.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기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만을 당했습니다. 모두 그를 믿었거든요. 다들 순진했군요. 그때는 종종생도 장국도를 믿었다. 전선 근거지를 개척하면서 종종생은 세갈료로 포위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다. 다친 다리가 아직 낫지를 않았지만 지팽이를 짚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었다. 하지만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장국도는 대뜸 태도를 바꾸었다. 소화구 회의 때 이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무르익자 장국도는 손을 쓰기 시작했다. 1933년 2월 장국도는 전섬 제1차 대표 대회에서 종종생 등을 우파의 품에 안겼다고 질책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고 기류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장국도는 우파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덮어씌워 종종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서희신을 잡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쯤 홍군 14 참모주임 오전, 홍군 4방면군 본부 참모주임 서옥장, 홍군 4군 제1임 군장을 지내고 전선 소배특구역 림시혁명위원회 주석으로 일하던 광계훈, 아계환 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으로 지낸 여독삼, 73사 정치부 주임 조자모, 전섬 독립사 사장 임위장과 참모장 장일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국도의 손에 죽었다. 종종생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름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다 보니 인차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버티질 못하였다. 기덕님은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종종생 동지야말로 우리 공산당원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식견과 인자한 성품에 탄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갑자기 앞에 선 전사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마침내 조지를 빠져나와 백룡강 기슭에 난 골짜기에 들어선 것이다. 종종생 동지 일을 말하라 치면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뿌리가 깊지요. 성방호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다. 장국도는 왕명의 명령을 받고 아계반 소베트 구역으로 갔다. 그 무렵 아기반 소베트 구역은 위험한 고비를 벗어나 근거지를 더욱 넓히고 있었다. 정종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애쓴 덕분이었다. 장국도는 오자마자 정종생을 홍군 4군 정치위원으로 내려보냈다. 정종생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었다. 국민당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향하여 3차 포위 토벌을 시작했을 때 종종생과 서양절은 이 기회에 부대를 밖으로 적극 발전시켜 황매

0: 광제 일대로 남하하고 장강 일대를 위협함으로써 조항소비트 구역의 3차 반포위 토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의견을 거부하였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영산을 점령한 다음 안경을 공격해 남경을 위협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경을 공격하려면 400리 남짓한 적 점령 구역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소우따꾸림이 터질 일이었다. 정종생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영산을 점령한 뒤에 잇따라 희수, 광제, 라전을 점령하고 적 7개 탄을 무찔러 주황소베트 구역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정종생의 죄증으로 되었다. 동쪽으로 안경을 공격해야 한다는 장국도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이끄는 부대에 북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면서 정종생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장난 리립산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주황소베트 구역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아기완 소베트 분국의 명령을 어겼다고 몰아붙이었다. 정종생은 군 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어 백작원 대숙청이 시작되었다. 정종생이 해직된 지 얼마 안 되어 홍군 사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장 허계신과 주유형이 체포되었다. 행군을 할 때에는 그들을 들끝에 묶어놓고 흰천으로 덮었다. 남하를 할지 동쪽을 칠지를 두고 논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정종생 편에 섰기 때문이다. 허계신은 황포군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북벌 시기에 엽정 밑에서 영장을 맡았다. 평소에 장국도를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장국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사교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워 국민당 쪽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장계석은 허계신을 없애려고 이간계를 썼다. 성이 종신 간첩을 보내 허계신에게 편지를 건넸다. 허계신은 특무를 체포하고 편지와 함께 군부에 넘겨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허계신이 남하를 주장한 것은 부대를 이끌고 장계석에게 투항하기 위해서라고 몰아갔다. 얼마 안 지나 허계신은 살해당했다. 이쯤 주유형 대극민 서봉인처럼 아계완 소베트 구역을 처음 일군 사람들과 많은 团 이상 간부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 숙청 바람은 지방으로 번져 투쟁 경험이 풍부한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번 숙반으로 아계완 소베트 구역은 크게 원기를 상하고 말았다.
1: 그런데 아기반 소비트 구역에서는 어떻게 떠나게 된 겁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장국도는 군사를 전혀 모르는 데다가 정치나 사상 모두 좌우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0: 성방호가 말했다. 4차 포위 토벌이 시작되기 전 사방명군은 국민당군과 싸워 여러 차례 이기었다. 잇따른 승리 앞에서 장국도는 리승을 이뤘다. 적의 4차 포위 토벌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서향전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국도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마침내 적이 진격해오자 적을 깊이 끌어들이지 않고 억지로 맞서 싸우기만 하다가 근거지를 대부분 잃고 말았다. 그러자 장국도는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하구 북쪽에는 황시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소베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적을 무찌를 지언정 절대 아계완 근거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계완에서야 자꾸만 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떠났다 치지만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는 한창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기덕님

0: 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장국도 말로는 전선 소비트 구역은 물이 다 빠진 레몬이라 하더군요. 물 빠진 레몬이라니. 모태똥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럼 다시 세운 근거지가 또 물 빠진 레몬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려야 하나? 뭐 사실을 말하자면 저기 무섭기 때문이죠. 사방맹군은 여섯 갈래로 조여오는 적의 포위 공격을 짓부시고 적 8만여 명을 무찌르면서 위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장국도는 장계석의 전섬 근거지를 쓸어버리려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놨죠. 특히 호종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조항홍군의 근거지를 잃고 하는 수 없이 장전길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는 혁명의 침체기에 들어서서 더 싸우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 원인으로 되죠. 장국도는 나중에 전선 서베토 구역에서 철수하고 감속 남부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다가 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술책을 부리게 됐죠. 술책이라니. 가릉강 싸움을 틈타서 전방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주력부대와 유객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발을 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었죠. 가릉강을 무사히 건너자 장국도는 아무런 회의나 의논도 없이 근거지에 있는 모든 유객들을 끌어모아 여성 독립团 두 개를 편성을 하고 지방기관과 향이상 조직의 간부를 모두 데리고 전선 근거지를 떠나 주력부대를 따라 서쪽으로 나갔다. 장국도는 적들의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면서 집을 수태 태워버렸다. 부대와 후방기관이 가릉강을 건넌 뒤에야 전방에서 싸우던 주의원들은 장국도와 2년 동안 피 흘려 일군 근거지를 버렸고 자기네 고향도 적들한테 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위급 지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태똥이 말했다. 아, 정말 그래요. 모을가에서 장국도가 군대를 좌우 두 갈래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의했지. 지금 보면 딴 공리가 있어서 벌인 일 같군요. 딴 공리라뇨? 생각해보세요. 천선 근거지를 떠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아바에 간 다음에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자고 할 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성방모와 리덕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덕님이 말했다. 아, 우리가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강은 아마 더 힘든 곳일 겁니다. 그런데 장국도는 왜 그런 곳을 좋아할까요? 언제나 서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지요. 사천 서강 아니면은 서강 청해 신강 서장인데 그야말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이 당나라 사람 규염객을 알고 있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규염객이란 사람 생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천하가 이세민을 진짜 천자라고 모시니까 그러니 큰 중국 땅에서 너와 천하를 다투고 싶지 않으니 외진 곳에 가서 임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규염객은 정말 가산의 몽땅 친관 대조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남쪽 바다로 가서 어느 작은 나라에 임금을 죽이게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임금은 임금이지 큰 임금이 못 되면은 작은 임금이라도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 못하면은 자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도 되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얼마 안 가 사람들의 기뻐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앞에 고재가 보이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 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대지 감사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0: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교류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조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장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상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수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선열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회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소교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 이기도 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저녁 면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3: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 상무국,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호 백미 산

0: 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의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배고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수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 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선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조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 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체험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1.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에 당지 휴일 문화관광 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천진 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의 운

0: 농효율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농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농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물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농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농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 문화 절약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명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 부채 색칠 등 수공 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 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1: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조치한 연변조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웅이 우리조 사과배의 역사 연한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구역, 조선족 민속미식구역 등 조제장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 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 유통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0: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1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 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상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상, 일반 속도 열차가 39상이며 하루 평균 76상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 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력의

0: 운수면에서 연결역의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역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의 유동이 겹치는 고분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미낙면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1: 그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 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 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단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순호방, 그리고 멍석통,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국경절 추석 맞이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장순호방은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정책이 이번 내에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40각을 싸면 30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황실에서 의의 처방에 속하면서 몇천 년 내려오는 장수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장수로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40각을 싸면 30각을 주고 천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8원으로부터 지금 1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름 그대로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모두 29가지 유효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498원입니다. 15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15각에 1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498원으로부터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은 598원 한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각도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피해갈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건 자기 절로 자기 수명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그 한 가지 실수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들 자체는 많은 연구를 거치고 확실한 비준을 거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음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으니까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많이 매니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선택이 너무 잘 됐을 겁니다. 예.
2: 예.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소변이 잡아서 예, 다음 자지 못하고, 예, 간도 안 좋고, 가야 이상한지 눈도 잘 안 보입니다.
1: 그렇죠. 간과 콤파츠는 떨어질 수 없는 연대성의 강한 장기에 속하는데, 그렇죠. 콤파츠 부실하니까 간에, 간이 부실하니까 콤파츠에 영향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2: 그리고 손발이 차고 위가 나빠서 눈에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거니 자꾸 먹여서 들어 눕고 결국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좀 좋은 곳에 허리 아파 고려 걷기 바빠서 좋은 곳에 마셨습니다. 얼마 먹고 거니 안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이해하고 먹고 지금 위에서 말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이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역격기라고 구분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골결통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그리고 기관지 때문에 난 내용 고생 많은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지금 기침가래가 떨어졌습니다,
1: 미니. 그렇죠. 윤폐 역할하는 여기 맥동을 비롯한 몇 가지 성분이 포함됐어요. 장수의 비결이 호흡계통이 나쁘고는 장수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예. 혈액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2: 예,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예,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그다음 멍석통 좀 잡읍시다.
1: 말씀하세요.
2: 우리 언니가 예, 중풍 후에 쪽을 서 지금 어느 장애도 있고,

0: 당신 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 혈압과 심장이 없는 안 돼서 영 고생하는데 이런 데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잠을 난다.
1: 그런 데 쓰는 제품이 멍석통 이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에 걸리신 분들,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심장 신강으로서 이미 진단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멍석통이 제가 많은 제품을 접촉해보는 가운데서 느낀 건데, 여기 29가지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 후유증으로 힘들던 어느 정도 주마비의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분들, 자기 힘들어지던 분들,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온 거 빨리 얼리 처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저기 도움을 쓰겠다. 그래,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 활동이 용서수기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약도 만주고, 돈 빼주고 할까나, 우리 그 집에서 이거 날짜는 천바이 약도 빼달았죠. 그리고.
1: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집에 언니도 지금 뭔가 뭐, 중풍 후유증이 있고 하면서 예, 혈압이 저 며칠 전에 치료받고 많이 났더니 그냥 혈압이 지금은 그렇게 나던 게 지금도 많이 난단다. 엄청 좋다며 랬대다.
1: 그래서 내게 잠을
3: 자지 못하게 잠을 잘 잔단다. 잠 잘 온단다. 가슴이 편안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약이 좋다면서 어서 이런 약 자꾸 먹고 바깥 먹어보고 떼서 약이라 믿는다.
1: 그렇죠.
3: 좋다면.
1: 이 제품 자체 믿어도 예. 됩니다. 확실합니다.
3: 오른인데는 사귄데는 맞다면 내 그 약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 약이 효과 빠른가 믿었대다.
1: 그렇죠.
3: 너무 좋다 믿었대다. 그래서 계속 더 먹겠다면 오늘 또 배달 받겠다대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29가지 우수 성분은 다른 처방에서 예. 보기 어려운 처방들이 처방에 다른 처방이 없는 인공사양, 인공우황, 진주, 물속뿌리, 예. 농속뿌리라든지 여기 황하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침향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하게 도리가 있으니까 믿어도 예. 됩니다. 많은 임상계급이 예. 총화돼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3: 혈압이 요즘은 날마다 그 혈압 체크하고 다음 딱딱 온정 제대로 온정된다 이러지
1: 온정된다 그렇죠.
3: 이랬대다 예. 그러면서 어느 게 배달 받기시오
1: 예, 예. 다른 지구에서 텔레비 그 방송 각본이 나온 게 한 100페이지 나왔습니다 그거 예. 제가 100페이지 다 읽어봤는데 가슴이 예. 울렁할 정도로 이 제품이 예. 되겠구나 제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니까 여기 29가지 예. 우수 성분이 완전히 막힌 걸 풀어주고 경락을 숙성시켜 주고 심근 노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오늘 대답 받기시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이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50대부터 이렇게 간이 아예 나쁘다는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는 콩팥이도 나쁘고, 그리고 이 기관지 천식이라고 이전에 진단 받았는데, 그래도 약 이것저것 먹고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필력이 이렇게 늘어오니까나 또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숨이 차고 기침이 작고 그 다음에는 또 가래도 딱 이렇게 가슴에 붙어서 떨어지고 이래서 이 장수로방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서 이내 조금 싸 먹어봤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저는 한 달 거의 먹는데 이렇게 가슴이 침침하고 숨이 미네 딱 차서 예, 층계로 오르자면 예, 한 층계 올라갔다가 또 좀 쉬고 이랬는데 예, 조금 그게 많이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하나는 예. 꾸범 배회 내주는 근본을 지켜주는 여기에 원기를 돋아주는 성분이 들어갔지만 해도 경락이 소통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러면 또 이 뼈가 뭐 그거 나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힘듭니다.
1: 네.
4: 뼈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서기도 정말 힘들고 어째서 나의 이 허리 아프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안 늙어 그렇겠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아이 되겠다 고 소리 이 장수로방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많이 아이 먹었는데 이 뼈 아픈 것도 좀 낯선 것 같습니다.
1: 이게 부선 종양이 해주는 데는 특산성

0: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서 없는 성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구변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콘팥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입니다. 콘팥이 든든하니까 이제 뼈가 아프던 게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그럴 수밖에요. 예.
1: 예, 그리고 이 음식 먹는 것도 미내 소화되지 않아서 때문에 근심합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먹으면 또 소화 잘 안 되고 위 불편하고 이럴 텐데 지금이 별로 이 밥이 당겨오고 소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소화가 예. 잘 되는 여기 성분들이 기본.
1: 바다 하지. 어째서 나 이 포마드 있거나 이 영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들어본 게 하도 우려했는데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사보라고 소리 내 먼저 내 조금 쌀 때 쌌댔단 말입니다.
0: 예.
1: 스승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예필로 이 포마드 사람에게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전화 좀 물어봤습니다.
0: 예.
1: 이 몽속통 잡수는 게 어떤가 했거나 영 이렇게
2: 이 듣고서 그래 이 몽속통 어전 두 달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선발이 그렇게 그래 된 게 선발도 널리게 되고 예, 활동하게도 되고 그 몸이 무겁던 게 그게 가까워지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 밤을 자주 못했는데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라니 그렇게 밤속이나 낮속에 그리 잤던 게 그게 지금 드물고 있습니다.
0: 그래서
2: 숨어졌으니까 그래 하나하나 건강 살까 할까나 좋지 않을까 지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이랬을 때 예. 예, 배달받자 그리고 내 한 가지 문의합시다 장수로방
0: 예.
2: 문의합시다 예. 예, 자꾸만 이렇게 매겁고 맨날 매겁고 소화가 아예 되는데 이런 게 좋습니까 그리고 예, 자꾸만 어째 무슨 자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장수로방 장수촌에 영리한 약이란데
0: 예, 잘 물으셨는데요. 이 장수로방 이제 말씀한 이 여기에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8가지 진기약자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처럼 계속 무슨 불안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머리 가운데 계속 무거워지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간과 콘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산주여, 뚜증,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구범 폐위해주는 폐위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빨리 돌았습니다. 그게 간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에는 콘팥이 자아 역할이 많이 떨어지는 데서 나왔는데 여기에 콘팥을 쳐서 여기 바지텐이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방해하시면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우울해지거나 무슨 부담되는 일이 늘 있는 것처럼 그게 감기를 열어주는 데는 콘팥하고 간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면서 아주 명석해지고 누워있으려도 일어나기 쉽고 움직이기 쉽고 이래주는 좋은 제품자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콘팥은 오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콘팥이 든든해지는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2: 예, 그럼 그 두 가지를 배달받고서.
0: 아, 그렇게 하자.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몽소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째서는가 모르고 사이 두 번이나 왔다가.
0: 아.
4: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힘 돌아가는 것 같고, 혈압도 엄청 되지 않고, 다리 맥도 없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런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다른 약과 달리 몸속 통증이 되던지, 효과가 영 빨리 났대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머리가 흉하고 어지럽던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일없어지고 지금 정신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4: 그리고 다리 맥이 없던 게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기가 영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고 예. 그리고 소변이 잤던 게 소변도 지금 하룻밤에 한 번 내면 혹시 두 번 봅니다.
0: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보증을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꺼번에 나가는 소

0: 건양이 많고 차수는 줄어드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옳습니다. 그래 그런지 영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정신하고 개운한다. 예. 그리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던 게 예,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예.
0: 그렇죠.
1: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저기 면역력이 올라갈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0: 초점이
1: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예. 예,
1: 예. 예, 예. 그래서 이 몸소통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과 강의가 마찬가지라 이 효과가 영 다르냐까 빨리 효과가 영 빨리 납다.
0: 여기 예, 성분이 특수합니다. 예.
1: 예. 많이 아이쌌습니다. 예. 조금 어떤 거 해나가나 조금 싸서 먹고 이번 활동이 두 개 명절을 얘기를 했었어서 활동이 영 좋았을 때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머리 놓고 사이 두 번에 왔다.
0: 아, 그러면 예. 이 예, 제품이 예. 너무 어울립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좋고 또 경제도 좋으려고 하니까 이번 활동에 싸서 하고 그랬다.
0: 예, 멍석통은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예예예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몽석토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선생님과 두구서로 제게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여전 한 달가량 거 있었는데 처음에 머리 녹음체 부수가 심하면서
0: 예
3: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0: 예.
3: 그리고 오지럼증이 많고 귀에서 소리도 자주 나고 해. 그래 밤이 이 전립선 염물제 소배 자다는 잠잠 방도 자지 못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리 뭉텅하고 어지럽고 오지럼증이 많이 났댔어.
0: 예.
3: 그래서 이거 선생님과 문의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 머리 아프던 게군 이런 게군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효과가 알리니까 예. 이번에 활동이 좋지 아예 이번에 좀 더 싸서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접어야 되는 거 눈약
0: 예예예
3: 예. 그거 좀 참문하려고요.
0: 예,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 예예
3: 예. 지금 저기서 저 진척에 한 분이 이 덴노 이런 오버 하는지
0: 컴퓨터
3: 무슨 하는 예, 예. 그렇게 자꾸 이거 마주한다 그거 보면 그래 그런지 시력도 못해지고 그리고 광선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난다고
0: 예.
3: 그래 오늘 항상 깔깔하다
0: 예.
3: 이런 상황에서 이거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묻냐.
0: 지금 컴퓨터 사업하는 분들한테 너무 앉아있고 그게 전자파라는 게 아무리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자파가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들어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심장과 내 혈관에는 직접적으로 그게 수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전자파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아주 방법입니다. 좋은 이런 네.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된데 드시고 그거 이 제품이 일량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고약도 또 있습니다. 이 제품 효과가 예. 바릅니다.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모두 29가지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척 들어보게 되면 여기에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막힌 것 뚫어지는 좋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단행간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배소윤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배소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배소윤 시인은 1978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작문이랑 잘 써서 다른 반급이랑 읽힌 적이 여러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간호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자기절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시의자, 의자란 시로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시분과의 장백문화 시여행이라는 거에 많이 했는데 그 창작 모임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SM 여성컵 제5회 전국 여성 생활 수기 공모에서 나는 치매로인이 수호천사란 글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시들은 알츠하이머, 가습기, 나비, 비닐봉지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배소윤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40대의 문턱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학의 세계, 나한테는 그 세계가 안개 속에 잠긴 도시 불빛처럼 몽롱한 아름다움이 극치였다. 삶의 사막을 걸으며 메마른 영혼을 달래던 어느 날 낯선 이 한 줄이 시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봄빛처럼 적셔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말라가던 감성의 씨앗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아픔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겉보기엔 평탄하고 웃음 가득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쪽에 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꿈과 현실 사이 벽에 부딪혀 좌절이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문학은 정겨운 이방인처럼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방인은 내 언어를 알지만 내 세계의 사람은 아니듯, 그래서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공감하며 감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품고 온 낯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꿈과 현실 사이 틈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 틈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메웠다. 정겨운 이방인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묵묵히 함께하는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한 줄이 시처럼 피어나게 되었다. 때론 문학은 내가 알던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내가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상처의 꽃이라 칭하고 눈물이라 부르는 것을 심령의 정수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나는 나를 통해 내 좌절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한 걸음씩 문학의 세계로 다가섰고 정겨운 이방인으로부터 고마운 귀향인이 되어버렸다. 문학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반영이고 등대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자 도구이고 나의 평생을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유혹이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배소윤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수세미입니다.
2: 수세미, 배소윤. 익숙한 손놀림이 싱크대를 오르내리지만 씻기지 않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기억처럼 얼룩져 있다.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몸은 이리저리 다

앓고 헤어져가는데 세상은 한치도 닦이지 않은 채 내 몸만 더 거칠어졌다. 그릇은 반짝이며 선반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말리는데 싱크대 한 구석에 지친 몸으로 던져지면 내장 깊숙이 기생충처럼 바뀐 비린내가 왜 내 자리는 늘 여기냐고 묻는다. 찌든 피로 속에서 듬성듬성 풀린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비 오는 밤 별을 찾는 일이다. 꿰매지 못한 지매처럼 섬섬목 순화를 찾던 그 손끝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0: 이씨는 이번에 그 8월 7일 동문시에서 이씨는 당창건 일병 오돌맞이 시가 대행사에서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시는 수세미라는 아주 평범한 주방 도구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과 정체성의 위기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연에서는 씻기지 않은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비유하며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상처를 겹쳐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닳고 거칠어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냉소와 체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반짝이는 그릇과 대비되는 수세미 초라한 위치가 내 자리는 왜 늘 여기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생충 같은 비린내나는 표현이 특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찌든 피로와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떠나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향이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떠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수세미라는 소재를 통해 노동, 소유의 기억, 상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수빗자루입니다.
2: 소소빗자루 배소윤. 소소빗자루 하나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다. 달코 달아 작아지고 호름해진 가슴 한복판 사이로 수많은 모래알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조차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소소빗자루. 듬성듬성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 젊음의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아버지. 살아갈 걱정만큼 쌓여있는 소소때를 너무 단단히 메었는지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소소빗자루를 다시 세워놓는다.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
0: 이 시는 소소빗자루라는 낡은 그 물건을 매자로 아버지 삶과 가난의 무게 그리고 세월의 침묵을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마당 앞에 쓰러진 빗자루는 이미 닳고 흐름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 사이로 모래알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는다는 표현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축적된 기억을 빗자루가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보잘것없는 것까지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빗자루의 모습은 아버지 그 근면하고 겸손한 삶과 겹쳐집니다. 그 아래에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구절은 고통이 말없이 스며들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면에서의 젊음이 허리띠에 노끈을 동기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그 아버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노동과 생계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 부재한 아버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애틋한 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빗자루라는 대상이 아버지 삶과 고통 그리고 기억을 투영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존재의 증명이자 애도의 매개체로 승화시킨 그런 시입니다.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특히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의자입니다.
2: 의자 배소윤. 로인과 의자의 거리는 5m. 오는 시간 50초. 로이는 걷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0: 수평선 이르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로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식탁 안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 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운 여름 모후와 함께 익어간다. 잘 익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시간을 메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1: 네, 이 시는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탄 작품인데 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의자로 그 걸어가는 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노화, 습관,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용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노인들의 그 심태에 대한 묘사에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앞으로 향하지만 또 옆 사람이나 가나원들의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절로 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즉 반복과 시간이 만든 이 냄새의 로인들이 습관과 체취, 곧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에서는 노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거절하는 노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존엄을 읽어냅니다. 또한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기 의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공간과 습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는 무더운 여름 오후 잘 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었지만 곧 사라질 한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리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0: 비닐범지 배소윤. 검은 비닐봉지가 마당에 날아든다. 힘없이 펄럭이다가 바닥에 눕는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빠져난 한 조각의 욕망 같은 그림자. 허수아비 같은 빈 영혼 껍데기. 구멍난 가슴 속엔 바람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나의 허파는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다 보면 길은 생기는 걸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오른다. 바람과 질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오랜 번데기를 짓고 하늘을 열어가는 나비 한 마리.
1: 예, 이 시문이 버려진 비닐봉지를 극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고독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아낸 시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무거운 공허감과 수동성을 보여주었다면 사련의 질문을 기점으로 5, 6년에서는 능동적인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나오는 이 나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바람에 휩쓸리는 비닐봉지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을 딛고 솟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비의 등장은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 전반에 그 어떤 비약을 일으켜주어서 더욱 새롭습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코스모스 밭에서입니다.
0: 코스모스 밭에서 배소윤. 바람 없는 날에도 흰 허리는 수없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손등처럼 마른 햇살에 빗발려가는 꽃잎새 하늘 향해 얇은 귀를 열고 있었다. 꽃잎 닮은 노란 눈동자, 애써 감춰진 통증만큼이나 깊어진 야윈 가슴엔 늘 하늘이 숨쉬고 있어 살아갈 만한 내일이었다. 창밖에 거미줄 같이 가는 기억의 망토리에 하루살이 한생 호적거리듯이 소리 없는 목소리 바람 속에 한 세상 묻었다. 잃어버린 갈 흐느끼던 그날의 코스모스.

이시 그 부제목은 할머니 령전이라고 썼는데 시는 코스모스라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매개로 할머니 삶과 죽음을 매우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첫두련에서는 할머니의 육체적 고통과 쇠약함을 자연 이미지로 은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련에서는 고통 너머에 있던 내면의 평안과 살아갈 만한 리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련에서는 기억의 대섭성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에서는 흐느끼던 그날이 코스모스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를 닫으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슬프지만 차분하고 상실감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시입니다. 배소연 시인은 일상적인 사물, 얘기를 하면 그 비닐봉지, 코스모스, 빗자루, 수세미,

0: 이르니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변 박물관에서입니다.
2: 연변 박물관에서 배소윤 죽은 시간 후에 서 있는 조각상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시대 뛰어넘은 숨결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 빛빛으로 물든다. 흙이 튀어버린 몸, 억겁 세월을 넘나드는 혼의 날개는 어느 쯤에서 부서져 먼지로 남아 또 한 번의 죽음을 살아가는 걸까?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늦가을 바람 속 뒹구는 낙엽처럼 카메라 속에 빠져든다. 장인의 거친 손 끝에 치열하게 매달렸을 한 조각 분신.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고 서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0: 이 시 부제목은 점토상 앞에서라고 시행했습니다. 시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점토상이라는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시간, 죽음, 기억, 예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먼저는 점토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과 억겁을 넘나드는 혼,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산다는 순환적 세계관, 그 아래 현재의 관람객을 낙엽과 카메라에 비유하며 그들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손길과 점토상의 분신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이 한 줄은 시를 단순한 감상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유물은 단지 보존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묻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인과 지팽이입니다.
2: 노인과 지팽이, 배소윤. 지팽이 하나가 요양원 복도를 가로지른다. 벽에 부딪히며 스쳐 지나갈 때마다 힘껏 휘청거리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마가을 햇살 물은 옥수수 껍질처럼 바짝 마른 손등위에 반점 같은 얼룩진 상처들이 불빛을 머금고 걸음을 밝힌다. 시간의 너비를 건너뛰느라 걸음의 폭을 애써 늘려보지만 하루의 길이만 허무하게 길어질 뿐이다. 한 가정의 지팽이로 살아온 세월, 길을 잃고 길을 찾아 떠날 때, 태양이 골짜기로 내려앉아 어둠이 몰려올 때, 눈물의 긴 사연을 달빛으로 동요, 고향집 처마끝 고드름에 매달며 지새웠던 밤에도 지팽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리. 하루하루 심장을 더듬으며 조금을 서성이는 지팽이.
0: 네, 이 시는 노인과 지팽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시 앞부분에서는 지팽이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노인이 불안정하면서도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인이 신체적 노화를 섬세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상처가 오히려 빛이 되는 역설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에 대한 노인의 그 심리적 고통과 시간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는 상황을 표현했고 점차 과거 회상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은 한때 가족의 지팡이였으며 그 시절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시인의 경외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 지팡이가 그러니까 노인과 이미 어제는 지팡이가 됐지. 지팡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의 가장 큰 미덕은 지팡이라는 하나의 사물에 노인이 전 생애를 투영한 점입니다. 지팡이는 보행 보조 도구에서 가족의 버팀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지로 되었다가 지금 죽음을 서성이는 존재로 점차 의미가 확정됩니다. 또한 이 시도 위에서 살펴본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스승님의 태도를 공유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을 조용히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아마도 배소연 시인이 특유의 시창작 품격이라면 품격이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수수 죽을 그림에입니다.
2: 옥수수 죽을 끓이며, 배소윤. 은은한 노을빛이 할머니의 숨결처럼 번지는 저녁, 주걱이 손끝에서 둥글게 시간을 저으며 옥수수 죽을 끓인다. 식탁에 나란히 모여앉은 올망졸망 눈빛들, 죽석에서 서로의 옛말을 끓이는데 타닥타닥 끓는 소리는 고향집 열린 마당문으로 들려오는 옛 이야기 장단 같아서 먹기도 전에 벌써 따뜻해져 가는 가슴이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로인의 손말이 굽은 세월이 스며있고 청춘의 기억처럼 통통한 강낭콩도 저녁빛과 함께 천천히 무른다. 한 술 입에 떠넣는다. 부엌을 지키던 엄마의 향기, 부엌 너머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깊은 미소, 행주 치마에 매달려 손가락 빨던 막내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잠든 기억을 깨운다. 옥수수족이 조용히 끌린다. 그리움은 고향 굴뚝의 연기를 타고 와 요양원 식탁구에 내려앉아 낡은 옛말을 다시 피워 올린다.
0: 예, 이 시는 예, 옥수수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상실을 동시에 끌어내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은 예, 옥수수죽 자체가 아니라 죽을 끓이는 행동이 곧 기억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예, 죽을 저으면서 과거를 저어내고 죽을 먹으면서 기억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예,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 이 시가 슬프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가슴 다시 피어올린다 하는 그 마지막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 시는 예,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의 예, 재생력을 긍정합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이 시에서만큼은 예, 추억은 다시 살아난 그런 힘입니다. 이 시는 예, 한 편의 시이자 하나의 완결된 새로움이 탄생입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듯 시인의 의식 속에서의 과거가 끓고 그것이 독자의 가슴으로 전해됩니다. 은근히 무게를 누르면서도 새 희망을 불러오는 그런 힘을 주는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배소연 시인의 진정 넘치는 시를 감상하고 또 냉금산 시인의 시에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곡,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양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세 상강종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우대 활동하는데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지요.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이번 우대활동 같은 이런 특별 우대활동을 놓치기만 하면은 이런 기회를 다시 기다리자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약이면서 또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상대는 서장이 설산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 약재일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서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그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이 관상동맥이 70%나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주지화를 넣으라 권장합니다. 이런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고 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이 혈액형협심증 심증이라는 게 우리 약을 싸서 보면은 서상 의사가 선호하는 주치 공능이 있고 위에 그 아래에 중의가 주치 공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그 주치 공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상 의사가 그 선호하는 그 주치 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이 혈액형 협심증이가 서상 의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상 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결국 이론 체계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0: 아, 이 중풍 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히는 이런 약이죠. 예, 지금 아,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아, 중풍 치료나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아, 효과 좋아서 아, 그 회복을 가져왔는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복을 가져왔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빠한테 중풍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엄청 세게 걸렸습니다.
0: 아, 예.
2: 예, 이제 반신을 잘 입을 못했습니다. 예, 침대에서나 일어나고 바깥에 다니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계속 소변 볼라만 내급증하고 이러고 다녔댔습니다. 그래, 치료를 한 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병 치료를 하겠다고. 근데 간 데마다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나 우린 이 병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치료 못하고 사는 병인가 했습니다.
0: 예.
2: 그러다가 하여튼 어느 때에서 선생님 방송 간 거 듣고서 이야기 듣고서 기분 뚝 했습니다. 서장님의 이야기인데 그 중풍에 딱 치료한다고 공랑출세시의 이야기니까 나 그거에 여기 시작했는데 그 서기 전에는 그거 신심은 대표님 대금을 없었습니다. 간대사마 이래고 써봤습니다.
0: 하, 예.
2: 그때까지 무슨 자꾸 올려왔으니까 나 예. 그래서 그 약에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 이제 사람이 얼빠 하나 후에 그렇던 게 똘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0: 예. 밥을 잘 드시고
2: 원래는 밥을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소변이 살고 심장이 숨이 차고 밤에 소리치고 매겨고 이래고 허리 구불대려고 이래고 바로 후들후들하고 걸지 못해서 낭냐 바깥에 다니고 이래 두고 따라다니고 어떤 면이 앞에 엎어져서 번져질까 봐 겁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중요했습니다. 예. 게다가 예. 이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이 아득도 안 쓰니까 나 예. 자차의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눈이 좀 정신이 좀 있고 밤에 잘 자고 밥 잘 먹습니다.
0: 아, 예.
2: 예.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그냥 혈압 약 몇십 년 먹었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또 차차 더 쓰니까 나에서 사람이 소변 발라대는 게 적고 말하는 게 조금의 말씀이 이래하고 뭐좀 시하던 게 조금씩 한마디 그 말이 말하는 게 말하는 것도 뭐 알아듣고 이랬던데 좀 예, 똑똑하게 합디다. 그러니까 아,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구나 해서 쓴 게 그것을
1: 좀 안에서 전화 끊겠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에서 예, 한 20여간 예,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밥도 예, 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0: 예.
3: 네, 네, 마르즈마 선생님이 작년 심여방 강의를 듣고 이 심여방에 예, 7달 타고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혈압 약에
0: 예, 점차적으로 감량하게 됐죠. 예.
3: 네, 선생님 알려준 제 비법으로 같이 썼는데 8달 만에 지금 심해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잘 된다 원래.
3: 저는 이게 내용색이 두 번 오면서부터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눈도 덮어가지고 잡아당기고 떠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번쩍 띄고 전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아, 예.
3: 예. 제가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야, 이 약 먹고 관절이 좋아져서 예,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른다.
0: 좋죠. 예.
3: 예.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 뚫려서 예, 사지가 덜이고 소변도 작고 어지럼증이 나고 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확실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예, 이 약은 맨발을 선택 잘했다고 예, 지내심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예, 우리는 예, 이번 우자 활동에 참고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0: 예,
3: 예 소개해서 예, 우리 친구도 예,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소화 안 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예,
0: 예.
3: 내가 공부해서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효과를 진짜 잘 보고 있다면서 예, 이 약을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 우자 활동에 참고해서 오늘 혈인 여수가 배달
0: 예, 그런 증상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활동, 지금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인데, 이런 우리 활동 기회를 기다리자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3: 예,
0: 그래서 전화를 하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0: 그러다 선생님 장량신이만 강의를 듣고 장량신이만 먹기 때문에 해라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라면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덥달 만에 심해방 먹어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0: 예. 예. 그리고 또 나는 예, 병원에 검사한 결과에 경동에 오른쪽 방콜이 단지 남아났습니다.
1: 예.
0: 아, 그러느니 항상 예, 이게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사는 거 이게 언제 떨어지면 항상 불안하고 했는데 몇 달만 먹고 아주 검사한 결과 방콜이 다 사라졌습니다.
1: 예. 저 빨리 사라진 게입니다. 예.
0: 예. 예. 그러고도 나는 심장관조에 특히 조롱공관조는 숨이 탁 타맥기고 아이 영 그저 바빴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조금 조롱공관조가도 숨 맥힌 이정사에 없습니다.
1: 예, 심장병이 그게 치료가 잘 되면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게입니다.
0: 예, 지금 식은땀도 완전히 납니다.
1: 예.
0: 야, 그러는데 이 약 먹으니 여러 방면만 좋아졌습니다. 특히 전립선으로 밥소변이 자꾸 소변 한번 조금씩 나가다가 여러 번 밤에 일어나다니까 자지 못하는 어지전하고 이래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한번 타나 어떤 때에 통장 잘 때도 있습니다.
1: 아, 좋았죠, 예.
0: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정신 바짝 나온다, 이러노니.
1: 예.
0: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이 당뇨 합병절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온전하다 했는데, 이 아까 먹으면서부터 혈압이 온전되네, 어지럽지 않는다면서 영통 좋아합니다.
1: 예, 그런 증상에 우리 이 약 쓰면 좋아집니다, 원래.
0: 예, 그래, 돈 다 먹고, 좀 하도 효과 좋으니까, 이거는 학교에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 정말 이번에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기다리자면,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이제 며칠이 없는데.
0: 예, 또 받아러 받아왔습니다.
1: 예.
0: 야, 이 약 효과 좋으니까, 오늘 계속, 그래서, 나무 예산 계속 몰래 삽니다.
1: 아, 그럼 좋지.
0: 예. 예. 그리고 우리 행님도 이 약 쓰는데, 행님은, 아, 뇌경색이 오고 전립선으로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야, 한 가지 좀 좋아진다면서 영 기뻐합니다, 이게.
1: 예.
0: 그래, 이번, 예, 활도 일이 좋다는데, 이번 활도에 참고해, 고도님 먹자고 또 받아봤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약 신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신경세 진단을 받았지, 또 거기다가 뇌경색도 두 번 나왔지.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저는 예, 야, 여한님이 설레 쓰고서 1년에 몇 번 쓰고서 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생기 납니다.
1: 예.
3: 그러다가 또 신장이 통쇄나고, 땅등이 아파나고, 숨은 얼마나 차겠습니까? 헐떡거리면.
1: 예.
3: 숨이 자꾸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래,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몰래 알죠. 그래서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1: 예.
3: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저 장약신 예방을 선택해 먹은, 그러니, 이 약을 먹으면서, 병원을 모르고, 병원 입원이라고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3: 돈도 많이 설레겠지. 그리고 저는 또, 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1: 예.
3: 환자 때나서 고혈압 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소약이 또.
1: 예.
3: 그래, 소약을 먹, 이래 장약신 예방을 먹으면서 몇 달 먹은 후, 장약신도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정확히 지도하겠다는 말에.
1: 예.
3: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류설료화.
1: 아, 맞습니다. 예.
3: 류설료법을 알려주는데 이 방법대로 예, 이,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내방만 먹은 게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예.
3: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 양조는 정말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고 얼마나 효과를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여러 지병이 있던 게 다 하긴데 특히 우리 양조는 이 약을 먹으면서 너무 효과 좋았어요. 우리 다른 게 다른 사람께

0: 정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자쓴 사람마다 좋다고 우리를 되게 칭찬합니다.
1: 이 아그는이 소개를 그렇게 해도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효과 나길래.
0: 이렇게 좋은 약이니까 처음 먹어봤다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살길래 이번에도 연예인들은
1: 우리 할도에 얼마 줬을까?
0: 맞습니다. 역사에 대해 이렇게 있어본
1: 없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 할도 예.
0: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배달 받아서 어쩌나게 그런 전화 통화 중에서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안쪽에 있는데 어제서 뇌중풍 와서 그리 고생하던데 그래네. 아 그럼 뇌중풍 와서 지금 뇌중풍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내 소개했던 게 아 그럼 빨리 붙이란다. 그래서 어제 붙여놓고서 그래 배달 받아온 약이 없어서 오늘 또 배달 서류수가 또 배달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0: 241-7979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도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얘 귀에서 어떤 대노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얘 어떤 대노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얘 영매 병원에 가보니까 얘 신경 썰로 그렇답니다.
1: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얘 조만간에 뒷몰까 싶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당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1: 기아스페
3: 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사후 먹으니까 얘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으면서 얘 점점 낮아지는 게 아쉽습니다.
1: 예.
3: 6달 안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저는 얘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하하, 그렇죠. 혈압 조절이 예.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장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또 록세 요법이
1: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 예, 이 요법 같이 썼는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약 6달 만에 지금 예, 장약 12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잘 되는 약이죠, 원래.
3: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고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몇 리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3: 심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학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3: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합니다.
1: 어느 만큼 좋아지는 면이 많습니까? 예.
3: 예, 저는 남편하고 저는 그저 예, 좀 딱 찍고 예, 그저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이 약만 드셔도 됩니다.
3: 예, 저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때문에 예, 인생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고생하는데
1: 그렇죠, 예,
3: 예, 이 약 먹고 지금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심혈관 질병에는 정말 치료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그래 우리는 계속 뭐 건강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3: 그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대비 날 칭찬합니다.
1: 예.
3: 그 로인 대학에 다니는 친구는 예, 자기도 혈압 높지만 예, 남편도 혈압 높고 예, 남편은 또 주자 세게 높고 예, 자기도 관절도 불편하고 심장도 안 좋아서 예, 이거 먹고 예, 그렇게 효과 좋단다.
1: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주자를 한 환자분들 정말 이야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좋을 때에 참가해서 예, 36권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이번에 우리 활동 기회에 정말 이게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런 기회 예. 놓치면 이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보통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제지방의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한다. 예, 어째 못한가 하면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이래서 북방이 사람들 남방이 약을 쓰면 효과가 더 좋죠. 예? 예, 우리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많은 사람 분들이 지금 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많은 약을 썼지만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심장이, 이 심장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에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입니다. 예.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심장 근육이가 많이 손상받아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세포가 이상하게 늘어나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갑니다. 예. 예, 심장은 우리 몸이 모든 피를 끓여서 들여오는 이런 장기죠. 예. 심장이 펌프작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심장 혈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혈관에서 흐르는 피는 액체죠. 예. 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을 잘 돼야 됩니다. 예. 사실 액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습니다. 예. 예, 유일하게 심장이라는 이 발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 머리끝에 피, 저 발끝에 있는 피, 또 저 손끝에 있는 피 이런 인체 말단에 있는 혈액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예. 예, 심장은 전신에 필요되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아, 혈관은 펌프에서 나오는 피를 운반해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 예, 심장은 1분간에 약 4,500cc에 예, 이게 약 9건 되는데 이런 피를 방출해냅니다. 예. 이 피를 전신 장기에 골고루 공급해주죠. 예. 우리 신체의 각 기관하고 내장은 그 혈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영양분하고 산소가 충분해지면서 정상적인 생리 공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아,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아, 그 이 풍습성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런 분 있는 거 보면은 이 심장이 비대가 와서 심장은 원래 자기 주먹만큼 크지만 아 또 그 그런 분들 심장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굼뜨고 활동 경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예,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도 다 심장 비대가 있습니다. 예. 혈압이 높아서 아 그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내보내서 하니까 심장이 또 힘에 붙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심장이 비대가 오게 되면은 그 어간에 있는 아, 그 이천판막이라든가 또 삼천판막이라든가 이런 문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전체적인 심장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천판막, 삼천판막이 다치지 못하죠. 예. 예, 이래서 아, 그 연세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예,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또 심장 근육 세포를 격활시켜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심장 근육에 비대가 왔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장약 심리방을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뇌중풍으로 고생하 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연세 있는 분들 보면은 예,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아, 그 뇌중풍, 그 뇌경색이라 하고 또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아, 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 우리 그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아.

0: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입니다.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작할 때마다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이죠. 인지 기능이라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띵시앙리를 하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이 이걸 말하죠.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추노의 이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인데, 이런 추노 같은 이런데 그 뇌경색이 온다 할 때, 기억력하고 또한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 이런 인지 기능하고 밀접한 게 관련된 이런 구역에서 뇌경색이 발작한다면은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글래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지금 나는 사지를 제대로 노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려와 가지고 한두 번 더 발작하다 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매를 못 고친다.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간다. 혹은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거나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또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진다거나 또 언어장애가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걸을 때 허다리가 뻣뻣해나면서 강직이 오고 자주 넘어지고 정서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 이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경색으로 일으키는 이런 증상인데 먼저 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장약 심리방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교류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조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장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0: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성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수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제를 맡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성시의 국경을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체험, 법률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체험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1: 活动特别的热闹.
0: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회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석유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이 기도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조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전역 연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2: 조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조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조 상무국, 연결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배고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수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 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 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졸인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사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조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를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지형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1.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에 당지 휴일 문화관광 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천진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농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물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진과 북소리가 힘차게

0: 갑자기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명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일을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 부채 색칠 등 수공 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상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 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1: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주최한 연변조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웅이 우리조 사과배의 역사 연안,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구역, 조선족 민속미식구역 등 조제상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 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 유통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0: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일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상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상, 일반 속도 열차가 39상이며 하루 평균 76상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객 운수 면에서 연결여객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여객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객 유동이 겹치는 고봉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에

0: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미낙면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1: 그일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곰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 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조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 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 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창기 온대지 감사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가끔은 그 한 잔으로 힐링이 될 때가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죠. 삶이 달콤하고 여유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울이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꿈, 스쳐간 인연들, 그런 황혼의 풍경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황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가을을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만의 왕국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희망과 꿈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허설아 작곡의 꿈의 왕국으로 보내드립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길, 걸을 때마다 향기가 스며드는 길,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노래한 가요. 바구나 작사 류영근 작곡의 꽃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감정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진철 작사 유춘섭 작곡의 사랑의 꽃 보내드립니다. 로에란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힘든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끈질긴 마음이 사랑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는 것 어떨까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내일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병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종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0: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잼 큐식 캡슐 2박스를 도와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령화 시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 갑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온 이런 특수한 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으면서 또 이 활동, 특별 우대 활동 그냥 진행 중입니다. 우리 본약도 더 드리면서 또 명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또 선물도 드립니다.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은 경제적이면서 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을 설명한다면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아주 신비로운 약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 질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2: 네, 저기 원래 동충하초는 1년 전에 1년 좀 넘어져요. 1년 전에 넘어지는데 그걸 원래 먹다가 그래.
1: 네.
2: 아니, 저희 다른 강고약들이 많이 나오지 또 내뱅과 비슷한 약들이 그 만능약들이 또 나오는데 값이 좀 저렴하고 예. 그래서 내 경제적으로 좀 병기다고 저리 그 다른 약을 내게 맞는 걸 선택했는데 여러 번 선택했는데 그마다 실패를 했는데 어떤 약은 딱 나가 좋은데 딱 그 내려 치료한 약인데 한 두 달 먹으니까 어째 내 신체 부작용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1: 네.
2: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이 동충하초로 먹었을 적에는 아무런 그 부작용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병치로 되든지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먹고 야, 이러겠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라는 거 특히 나는 몸이랑 몹시 사고 이랬는데 겨울에 싫어하는데 아, 이 벌레,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돼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정말
1: 약
2: 못 네. 사고 저리 다시 바쁘다고 저리 그래서 내 이번에 사고 오늘 거기 전화하는 목적은 어쨌든 앞으로 내 약을 계속 먹겠는데
1: 네.
2: 그 무슨 감 요즘간에 그런 명절 전에 돈이 조금 생기니까 저금에를 좀

0: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의 이 발효 과정에서 독성하고 부작용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보양품에 속합니다.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정화 성분이 활성도가 원 약재보다 지금 30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예, 1년 중에서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1: 예, 이런 활동 솔직히 조금 내 있으면 더 사나이.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두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3: 저도 인양 동투하자 먹는 사람인데 동투하자 먹고 좀 맞습니다.
0: 네.
3: 어림 지나서 그래서 어디 만나가고 그랬던 게 혈압도 높고 그랬던 게 지금 이 동투하자 먹은 지 그래서 몇 달 됐다 근데 영 좋다만다 그거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0: 네.
3: 이 약은 정말 예, 처음에는 하나하나 해던 게 소화도 잘 되고 이거 먹을까 하나하나 그래서 예, 한 가지 약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고서는 아이 먹는다나 예, 점점 좋아진다. 다리도 아파서 예, 그래서 걸지 못하 그랬는데 관절도 이렇고 예, 혈압도 안정되지 혈당도 안정되지 그리고 소화 잘 되고 간 담낭 다 나빠는데 하나하나 다 해결된다. 그래서 좋으니까 우리 언니도 지금 당뇨 있는데 그런 정이나 자꾸 그런 말한다고 한다 술 먹을 게 이렇게 좋은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 조금 쌌다만 한다 우리는 그런 게 아무래도 더 쌓아야 되지 알겠다 이 양만한 게 없다는 게 좀 우리 언니도 그랬다 아무래도 쌓겠다고 빨리 전화해달라 해서 그래 나도 그러고 그래 그런 전화 한 뜻입니다.
0: 예, 당뇨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3: 그렇지만
0: 예, 네. 그의 간 기능도 조절하고 인슐린이 저이 이생 공동도 조절하면서 이 인슐린이 분비까지 촉진시킵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들은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3: 그렇지만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고맙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충하다 쓰고 있습니다.
0: 네.
4: 기관지염이지. 기침간에 심했는데 이 약선이 기침간에 딱 없어졌습니다.
0: 네, 맞습니다.
4: 그런데 위도 안 좋고 비자도 안 좋아. 소화가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설사인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고기 먹으면 설사를 안 해. 좋습니다.
0: 네.
4: 그리고 무슨 관절이 아파. 조금 가다가 쉬고, 가다 시간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 하루 종일 걸어도 아픈 줄 모른다, 지금.
0: 네.
4: 그거를 면역력이던 나다에 감기 잘 걸렸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감기 안 걸려졌습니다.
0: 네.
4: 그래도 심도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 지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정서비 대해서 속이 자꾸 시원하게 못 받니 속이 자정이 해결되고 속이 지금 시원하게 봅니다.
0: 네.
4: 혈압 조절이 안 돼요. 항상 머리가 어지러운데 지금 혈압 조절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또 좋습니다.
0: 네.
4: 그래 이번에 활동이 있으니까 활대 좋을 때 18곽 싸서 쓰겠습니다.
0: 예, 18곽에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3,000원까지 해달하는 또 명절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중의학적으로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정기를 보양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옛날 이약고종 서적에서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에 속하고 인삼은 기를 보호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호하고 또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면서 정을 같이 보양합니다. 에, 때문에 중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데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이런 약물은 동충하초뿐이기 때문에 불로장생인 명약이라고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인 근본에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머리가

0: 피형기였고요.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을 차고 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또 이미 소화 달라야 돼.
1: 네.
0: 그럼 전립선이 돼서 소화 달라야 나가고 무릎 관절 나쁘고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을 텐데 이 동통화성이 눈물 쓰고 지금은 많이 좀 와닿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우리 활동 조성을 때 연락을 꽉 써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특별히 허로증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허로증이라 할 때는 다양한 만성적 쇠약적 질환을 딱 포함합니다. 예,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인체 오장육부의 기능이 퇴화하고 기혈 음량이 부족으로 인한 이런 질병을 다 말합니다. 예, 증상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있고 기침, 마른 기침도 나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호흡곤란도 있고 심기항진,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또 허리하고 무릎이 약하고 좀 뻐근한 느낌이 있으면서 추위를 싫어하거나 추위는 싫은데 또 열감은 있는 이런 만성쇠약증의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순화서로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이전에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저기 어디 나가자면은 정말 눈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댔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지금 동순화서를 먹으면서부터 지금 얼마간 지나가니까 지금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혈압도 높던 게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3: 예. 저 혈압도 정상이 되고 목이 그냥 가름가름 아프고 이렇게 목에서 기침이 자꾸 나고 이러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예. 비 오면 무릎이 아픈 게 항상 먼저 무릎이 아픕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어디 나가자면은 좀 걸음걸이가 불편했고 예,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이 동순화초 발효견분은 정말 옛날에 황제들이 먹는 그런 드시는 약이래 그런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3: 예.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번 이 전 이 여기에 정말 동순화서로 또 자문해서 묻겠습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융화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농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나중에 동충하철 선로 환자입니다.
2: 네.
1: 나는 저기 혈압이 높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네.
1: 중약도 많이 쓰고 저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혈압이 잘 떨어집니다.
2: 네.
1: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다섯 달 좀 남았었는데 혈압이 많이 조절됐습니다. 지금.
2: 네.
1: 예. 그 다음에 또 정신 상태가 항상 흐리떠분하고 하던 것도 정신 상태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돼서 소변 차수가 저녁에 다섯, 여섯 번 봤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봐야 두 번 보고 지금 한 번씩 봅니다.
2: 일반적으로. 네. 네.
1: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장이 좋지 못해서 할 날에 대변 다섯, 여섯 번 봤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하루에 대변 거저 한 번 보자 많이 보면 두 번 보고 그럽니다.
2: 네.
1: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2: 예,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특히 옛날부터 동충 하초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으로서 로쇠를 놓치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예, 아주 보기한 이런 보양품에 또 속합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이 80세, 90세로인 분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 하초 섭취라는 이런 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그리고 중기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력이 약한 분들에게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본초학책에서는 동충하초의 효능은 신장에 유익하고 정기를 보호하는 이런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로가 너무 심하거나 예, 좀, 너무 맥이 없는데, 요, 맥이 나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도 잘 타고, 이 정력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을 또 개선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본다 할 때는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예, 큰 병을 하고 난 후에 몸이 좀 쇠약한 분들이 예, 개선하는데 또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보폐익신, 예, 바로 폐를 보양하면서 신장에 유익한 이런 약입니다. 예, 때문에 오래된 기침이라든가 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예, 혹은 병 후에 호흡기 쇠약에서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기죠. 예, 때문에 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합니다. 예, 바로 우리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호흡기 질환만 나사지는 게 아니라 전신의 기력을 높여주면서 몸이가 힘이 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예, 우리 인체에서 성장하고 생식, 로화하고 전기를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무기력감하고 로인성 쇠약 예, 나이가 들면서 이 몸이 허약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예, 그리고 정력 감퇴하고 병 후에 체력 저하 등 이런 증상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단순히 한 개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지금 노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1: 네.
0: 예, 이 뜻인 즉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아, 나는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고 아, 이 날씨 변화가 생길 때마다 기침도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혈압도 온정 안 되고 몸이 변화가 영심했는데 지금 발효동 중화적 균분을 쓰시고는 예, 이런 계절이 변화에 예, 크게 이 몸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런 것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여전히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몸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예, 우리 노인 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체질을 기초 체력을 유지시켜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가 우리 치료에서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중로년 분들이 예, 건강관리라든가 그, 예, 질병치료에서 예, 최고의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냄새가 있거나 무기력하고 예, 자주 여기저기 아프면서 병치레를 하는 예,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3대 보약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진시황이 불로초 양귀비 젊음이 묘약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은 예, 오래 쓰시면은 이 피부가 또 좋아지고 또 주름살도 개선되는 이런 효과도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아,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소화계통 질병이라든가 혈압 조절이라든가 예, 이런 아, 여러 가지 질병에서 또 효과를 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이 원리라 할 때에는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가장 독보적인 작용이가 면역력 증가입니다. 예, 우리 면역력이라 할 때에는 바로 이 면역세포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가 예, 이 11%나 동충하초를 섭취하면은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로 증가하고 또 이 NK세포라 할 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 예,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도 증가라 할 때는 면역 체계 전반을 강화시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서 주요한 성분인 이 코디세핀이라 할 때에는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이런 상기도 간염을 예방해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면역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면역 조절 작용에서 주요한 성분은 이 다당류입니다. 이 다당류는 코디세핀하고 함께 예, 우리 동충하초에서 예, 양대 활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활성화된 면역력은 조절해서 또 변경시켜주고 너무 낮은 면역력은 예, 높여주는 이런 양대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면역 결핍증 상태하고 과도 상태 면역 반응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조절 작용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 전반이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중노년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0: 중하초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이용률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산소 결핍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킵니다. 때문에 이 지구력 향상에서는 동충하초가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뚜렷합니다. 특히 이 발효 과정을 걸쳐서 이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극대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 본다 할 때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가 또 호흡기 질환하고 또 소화계통 질환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곡으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목장의 피리소리 보내드립니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목장, 저 멀리서 피리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첫 곡은 그런 목장의 전경을 노래합니다. 강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리원학 작사 최창규 작곡의 황금 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 보내드립니다. 윤행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 피는 소리는 생명이 깨어나는 소리며 희망이 움트는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 피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김성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터는 언제나 활기로 넘칩니다. 저마다 필요한 것을 사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정겨운 웃음이 오가는 곳.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집에서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요는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한 조각을 노래합니다.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 보고 돌아온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품입니다. 이어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구 좋다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시기 우편 배달부는 마을마다 기쁨과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손님이었죠. 편지 한 통, 서포 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리움을 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을 전해준 우편 배달부.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웃음도 누군가의 하루에 생명이 되는 빗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리상길 인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음은 모든 그림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래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 있기에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 보신 환희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 보신 환희는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0: 이런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예? 이래서 우리 동화건네보신화는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건네보신화니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네.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예.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건네보신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활동이란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대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이? 그리고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근육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전기 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게, 예?
0: 네.
2: 뭔도 나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서 하는 게
0: 예.
2: 여섯 번 일곱 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도 이거
0: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 건네보시아를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판 돌출이다.
2: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난다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예,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볼까 또 활동 저기 뭐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가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신화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어 잡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0: 호흡을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1: 그리고 이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나매 예.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1: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0: 예.
1: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1: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1: 그리고 아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과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3: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호리터분 하고 그저 아프다 뭐에 머리 그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쁘라고 오름지 안 사도 오름지 나고 소도 오름지 그저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저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0: 예. 예.
3: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던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하지.
0: 맞습니다.
3: 만에 두 번 보고.
0: 예.
3: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끓여 나가던 게, 그것도 못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예.
0: 네.
3: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얼마 좋습니까?
0: 예.
3: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런 때때 마르던 게.
0: 예.
3: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구만 그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조금 있는데 예,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예. 15가게 주고 경주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예. 얼마 좋습니까?
0: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예.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0: 예.
3: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런데
0: 예.
3: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0: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3: 예.
0: 예. 그렇게
3: 알겠습니다.
0: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에 늘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4: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0: 예.
4: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에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0: 예.
4: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예.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서라고 약
0: 임시 구급약이죠.
4: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0: 예.
4: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어떤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되는데 없습니다.
0: 맞습니다.
4: 소리도 작고
0: 예. 예.
4: 그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0: 예.
4: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0: 예.
4: 그래 그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 먹다가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예.
4: 그래 듣고서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서리
0: 예.
4: 그래 결심하고서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0: 맞습니다.
4: 심하고 이렇던데
0: 예.
4: 아 이게 이렇대.
0: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하는 알 먹으면

0: 모짜습니다. 계속 쉰다 뭐 뭐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 안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 봐도 아무것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전용 좋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이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0: 여러 가지로.
1: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예. 영 아침 해 먹는 것도, 또 물어내려 무슨 늙은이들 맛하니까 때 해야 밥 먹든.
0: 예.
1: 그런 게 예. 아침하게 영 이렇게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0: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라졌을 때다.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0: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예.
1: 예.
0: 참가하십시오.
1: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니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 지 45일이 남다. 그런 게 전래세에 이런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럽게 봤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 나면 그렇지. 그다음에 뭘까 이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인데 맥이 나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누구 저 멀리 어디를 가다 하면 가기 쉽다면서 그랬대다.
0: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0: 원기가
3: 약이.
0: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까 그다음에는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면 이런 다음에 네. 자꾸 바깥에 나가기 쉽고 뭐 나갔습니다. 바깥에 맥이 네. 있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투덕투덕 경기 한두 달 아이 되지 경기 네.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단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네.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0: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0: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에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2: 네.
0: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이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거성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한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4: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고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4: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4: 네. 예.
5: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당뇨병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연기입간구복에 쓰고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예.
5: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가 다.
4: 네.
5: 이 혈압도 돌이 잘 되고.
1: 네.
5: 브로메놀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이용 잘하고, 예.
1: 네.
5: 목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던 것도 지금, 예. 말은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용 좋았어.
1: 네.
5: 그래, 내게 이게 당뇨합병 중에는, 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가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4: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5: 501-2797번입니다. 예?
4: 네, 맞습니다.
5: 예, 수고하세요.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교고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0: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권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이 깡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들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뜨기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간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도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2: 네.
0: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 버린다, 선생님.
2: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예.
0: 네. 아,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네.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한 가지 있죠. 예?
1: 네.
2: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연기 땅보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2: 네.
3: 여기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픔이 아미끼에 조금 다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벗습니다 지금.
2: 그렇죠.
3: 제가 조금 많이 그래도 많이 나고 늘다고 다리 아픔이 많이 좀 다수가 자라가지고 다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2: 예.
3: 다리 아픔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 예.
3: 좀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3: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예,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풀이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0: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격월암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의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아,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5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교류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조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장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상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소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伟大的国家.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 체험, 법률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체험 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0: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교류를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애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소규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이 되기도 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주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저녁 연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 상무국,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배고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수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한민국

0: 문화를 함께 소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사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족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윤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 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체험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께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2일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홀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에 당지 휴일 문화관광 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천진 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농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무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절약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룡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부채 색칠 등 수공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0: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주최한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고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웅이 우류주 사과배에

0: 역사현안,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가무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구역, 조선족 민속미식구역 등 조제상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 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류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1: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1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 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상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상, 일반 속도 열차가 39상이며 하루 평균 76상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 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 면에서 연결 여객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여객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객 유동이 겹치는 고봉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 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민항면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 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0: 그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립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 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 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

0: 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1: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독은 배외셔츠 4,0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이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6: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6: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6: 15층이 6층이고 장식대에서 이미 장식대에요.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6: 연계전화 185
0: 네.
6: 4330
0: 네.
6: 9381입니다.
0: 네. 집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6: 집면적은 92평이
0: 92평방미터 6층이고요.
6: 네. 15층이 6층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7: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않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어제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분께서 지역장애인협회에 가면 무료로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역장애인협회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0: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메 시장 부근에 15층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결해 계시는 요영걸 씨가 네, 오래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고향이 연결시 조양천진이라고 합니다. 1986년생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에 연락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메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네,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하여 네,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네, 연비원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

0: 보내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연길시 전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1: 있습니다.
0: 네.
1: 예, 채소 심을 밭도 한 양배평 넘어 있습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우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네. 고맙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집을 씌웁니다.
0: 네.
3: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씌웁니다.
0: 네.
3: 면적은 41평방이고 8층 집이 2층 집입니다.
0: 2층이에요?
3: 2층 집입니다. 2층.
0: 네, 8층 집에 2층이요.
3: 남북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0: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사계절 햇빛도 네. 잘 들어옵니다.
0: 네.
3: 연락번호는 188
0: 네.
3: 4439
0: 네.
3: 0061번입니다.
0: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주문 부탁드립니다.
0: 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팔고자 합니다.
0: 네.
1: 그 위치는 그 하나와 이치가 수상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연락처는 18빠.
0: 네.
1: 4473.
0: 네.
1: 38.8입니다.
0: 네, 지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70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류의 창작,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수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해야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진액을 보존해야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변하게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네.
2: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전화번호는요?
1: 네.
2: 188에?
1: 네.
2: 4436에?
1: 네.
2: 3398입니다.
1: 그래요. 1884463398번 잘 적었습니다.
2: 예.
1: 네, 참여 고맙고요.
2: 예, 예, 예.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혈압약을 우유와 함께 마셔도 될까요? 명확히 답변하자면 마실 수는 있지만 즉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효를 약화시킵니다.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은 우유 속 금속 이온과 반응을 일으켜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1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에서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우유를 마시면 티라민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계항진, 어지러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장애를 유발하여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억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약물이 우유 성분의 간섭을 받아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네? 요산바 스스산교 릴링교라는 그 새집 된다는 전화를 몰라게 된.
1: 아, 네. 적으십시오.
2: 예.
1: 188. 라디오를 끄세요.
2: 네.
1: 네, 불러드릴게요. 188.
2: 188인데요?
1: 네. 그 뒤에 번호는 적으셨습니까? 네. 1884430061번. 잘 적었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2: 고맙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가을 기온이 짙어지면 인체 기혈이 체내로 수렴하면서 탈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머리를 빗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 배수구의 머리카락이 지구를 반바퀴 돌 정도로 떨어지며 거울 앞에서 헤어라인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 배수구에 엉켜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은 매일 50 내지 100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는 두피 신진대사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0: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쉽게 생기는데 특히 긴 머리거나 감기 전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에서 60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탈모와 병리적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 방법과 함께 진짜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 당기기 검사인데요. 머리카락 한 줌, 약 5, 60가닥을 살짝 집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당겼을 때 6가닥 이상이 빠지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빗거나 묶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끊어집니다. 흰색 모낭이 붙어있는 온전한 머리카락인지 중간에 끊어진 잔부스러기 머리털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어라인이 눈에 띄게 뒤로 물러나고 정수리 쪽 숱이 확실히 얇아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도 머리숱 변화가 확연합니다. 네 번째로 빠진 모근에 작은 흰색 알갱이가 보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휴지기 모근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근에 흰색 알갱이가 없다면 성장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휴지기 탈모나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필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필 웅담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은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되겠습니다. 12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각 안에는 50병이 들어있겠습니다. 지금 60각을 사면 8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떠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에 담으면 완전히 이 제품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효과, 진실한 효과, 그러면서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나가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며 웅담분, 보통 웅담분이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웅담분은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러면서 보건품이 아니고 OTC 국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에 그 비준호마가 있는 OTC 그 비준호마 준조화 가운데는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치료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른 이런 특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애들까지도 그리고 노인 그리고 기타 남녀 구별 없이 어른들까지도 본 제품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0: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보통 응답부는 곰한테 마취 주사 넣고 담즙을 뽑아서 건조식에서 포장하고 이런데 끝나는 걸로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아주 출처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왕군 총위원회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농학원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성보폐 응답분은 일단 드시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낭에 담아서 하루에 두 번 좌우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는데 한 병은 하루에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효과를 놓고 말하기라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다시피 삼고해졌습니다. 삼고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과한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흑검이 이 특점을 충분하게 이 담즙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져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응답분은 그전에도 방송 한번 했잖아요.
0: 아, 예, 수학 전에 하다가서 예.
2: 예, 예, 한동안 아예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남편분이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은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2: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확실히 이게 혈압에도 좋고 쌍거에도 좋고 예. 예. 또 기위도 아주 좋습니다.
0: 예.
2: 무슨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자꾸 식은 물이 올라오고 껄껄이다 하고 했는데 지금 예, 그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도 많이 늘어나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그렇게 예. 잘 된다고 예.
2: 예 소화 용팔입니다. 그래놓고 식사 잘하니까 예. 밥이 조금씩 더 드시니까 살도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보고
0: 노년에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을 제공하는 제일 기초적인 그 대사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2: 예, 막, 이 말이 쌀이 막대란 소리가
0: 그렇죠. 있겠다. 예, 예.
2: 예. 쌀을 밥을 못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여유있어 맥도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데 식사를 잘하니까 지금 내일도 기가 돼가지고. 예.
0: 그러면.
2: 예, 감기도 예, 자주 아이 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언제 또 활동하면 또 좀 더 써다 그랬다.
0: 아, 지금 요즘 우대 활동이 국경절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60각을 싸면 80각을 주고 1,000원을 뺏습니다. 전례 없던 우대 활동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백검은 기본으로서 뚱매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방의 검하고 북방의 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응답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흑검은 뭐 석달 5달 이자오 뚱매납니다.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특수성이 있다면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봄에 나타날 때 보게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는 원래 그 상태로서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바로 동면하는 사이에 자가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한 에너지 원천을 얻게 되어 있는 이런 그 응답분을 우리 여기에서 분리 추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처럼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에게서는 심지어 이 제품 견제하시고 나서 혈당도 부분적으로 많이 도움이 가더라. 혈지나 그리고 혈압이거나 여기에 많은 적극적인 그 효과를 보시게 되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우리가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0: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에 공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은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강한 그런 그 검이 담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극적으로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봐도 이 검이 그 담즙을 이용하게 되면 완전히 소화계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자아적으로 이거 해결하는 이것도 있지만 해도 외계적으로서 약용으로 쓰는 이 응담분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뭐 계란 들거나 지방을 들거나 기름을 우리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간이나 봅니다. 경이간하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응담분을 쓰고 있는데 효과 요금도 없습니다.
0: 잘 선택된 거죠. 예.
2: 예. 어제 그렇게 해서 무식하고에 별로에 건강 나고 그러던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또 소화 아이들이 지금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 응담분에 했으니까 맥이 어떤 게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맥이는 이렇게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넘어져서 이를 다친 데 용 계속 아팠대서.
0: 젊었을 때 넘어져서 다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떼난 단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2: 예, 예. 지금 왔을 때는, 이거 이전에는 그 술을 먹고 자나서 다 돼가지.
0: 예.
2: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0: 그렇죠. 넘어진데 골격통에 넘어지지 않아도 논 이상 골격통에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 이거니까 값도 저렴하고 뭐 출처가 준확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면서 골격통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효과도 더 싸서 끝나고 했나.
0: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입니다. 예. 60가게, 8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보통 뭐 나 혼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들, 그 집안 식구들, 이웃들 이렇게 해서 합해 쌓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60가상, 80가상.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1,000원을 뺐습니다. 국경절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기회입니다. 예.
2: 예.
0: 아주 네. 기회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기 친척에 한 분이 이 백내장으로 영 고생하고 이 눈물이 자꾸만 또 바람 맞으면 눈물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안 좋거니와 이게 뭐니까 이 간도 안 좋고 담낭도 안 좋습니다.
0: 예안
3: 되고 다 함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담분을 썼는데 내가 권장했지요. 이거 좀 값도 저렴하고 손보패 응담분 이전이 것보다 아주 질량도
0: 보통 응담분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죠.
3: 예. 그래서 썼는데 참 효과가 좋았어요. 활동을 단련하겠답니다.
0: 예.
3: 그래서 좀 많이 살려고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40가 얼마입니까?
0: 60가게 80가구 주고 1,000원을 빼주는 할도 있는가 하면 30각 사면 거저 30각 주는 이런 우대활동도 있습니다.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줍니다.
3: 60가 80가구야 대단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이번에 공장 측에서 완전히 마음 풀고 하는 우대활동 있었겁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응담분이 선생님 내 먹다 보다 진짜 이 응담분이 좋습니다.
0: 그럴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반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예, 내 응담분이 우리 딸이 사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응담분을 처음 봤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예, 그래 어려 아이 먹어도 예, 빈가리 들어가서 암에 놔둔 게 싸매.
0: 그것도 예. 너무 선택 잘 됐습니다. 예.
4: 예. 그다음에 또 당나염이 있어서 입이 쓰고 굽어서 예, 당을 한 개도 못 먹던 게 입이 쓰고 제가 달걀 먹어도 되고 뼈 아파서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우고우고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상했던 이것도 이렇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네. 어, 진짜 좋습니다. 지금 네. 내 여러 사람 소개했었는데, 또 이 김복수, 그 다음에 강경화.
0: 강경화, 강경화 복수. 어, 그리고 네. 뭐, 지방간, 알코올간. 그 외 뭐, 일체 간에 지금 이미 깡구이 높아졌던 이러면 보통 약 쓰면 깡구이 올라간다고 무서워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깡구을 풀어주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쓰고, 어? 깡구이 정상으로 왔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1: 예, 진짜 먹다 먹다 좋습니다. 기자 선생님, 아, 내, 나도 60각, 80각 준다,
0: 예. 예, 60각에 예. 80각에 1000은 또 빼줍니다.
1: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언니가 또 말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도 또 싹긴데 우리 언니 쓰는 게 지금 용도 와서.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평간 맹목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백내장으로서 어떤 분들은 녹내장으로서 황반변성으로서 심황막색소변성이라는 이런 진단 나왔거나 당망증, 당뇨합병증으로서 눈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있죠. 눈이 흐리터분하게 보이거나 백내장은 흐리터분하게 보이고 앞에 소렴을 씌워놓은 것처럼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 외에도 뭐 쩍 하면 눈이 벌겋게 부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암을 거르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눈이 쩍 하면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은 전항에 이어서 캡슐에 이어서 딱 아주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점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서 혈관 관리도 되게 되어 있고 간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순환장애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 말할 여지도 없는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게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즉화 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계절부터 조금 추운 계절에 들어선 환계절에 들어선다면 기침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계속 가래가 성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성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피부병으로서 습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습진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어나면 피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시면서 드시면서 발라도 좋습니다. 알코올 같은 데서 약간 풀어서 네. 하루에 몇 번씩 바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민의 홍색 역사 속 항해를 두사의 구규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관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의병원 임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료 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싹눈과 싹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도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은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염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부분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 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요리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으르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은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상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첨가량을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네,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뭐 빨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회사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 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 나온 수와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의룡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 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염려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의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 국민 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유닝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 반일 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 항일 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세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 항일 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세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국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북 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보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순권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 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적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두골대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

0: 방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뭐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요. 이 제품 자체는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복용하시기 더 편리한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490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24일간 외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멍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백자방 구멍약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 정도 되면 현금과, 그러니까 백자방 구멍약은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현금과 양천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투골태는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한각에 490원인 차원에서 1,500원 현금권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에 속할 때는 비해서 좀 활동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을 연락해서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두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 약재입니다. 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서 나온 이런 약재인 것이 아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천년 약재로 되어 있다는 이게 큰 특점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은 거기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이런 차원에서 믿음성이 천년 약재보다 아무래도 약 효과성에 그 다를 수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천년 약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주무시기 직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우수한 몇 가지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제 굉장히 후유증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좋아고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래 고생하던데 백자방 공에 뭐 후부터 좀 혈압이 엄청 되고 그러니까 어지럽지 자꾸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권파체를 충분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충족하게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순환장애가는 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지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네, 네. 그러고 난 전례시험을 소변복이요. 한참 기둘러요. 소변 좀 나가고 한번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다가 밤에 자지 못해서
1: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네. 간단하지만 해도 실제 당할 때 보게 되면 너무 큰 문제죠. 하루 종일.
2: 네. 네. 아침에 사람 머리 어지럽지 이랬는데 백자고 900원으로 이래 먹은 후부터 야 소변이 한 번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자수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럼요. 예.
2: 네. 야, 난 이 약이 효과 있을 때 그 돈을 좀 먹자고 더 먹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건파 간 관리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0: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들이 제하소화라든 인양화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이 백사방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머리가 흐릿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0: 아, 예.
3: 약을 써봤다, 댄디를 해봤다, 무슨 조탕 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혈당 그냥 오르내리고 이 조절을 못하고 이래고, 거기다가 또 소배 어떻게 반소배나 나 소배 지내서 하고 소화도 아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정말 누워서 구부렸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관리도 이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한 보름씩 가나 이 소배 인차 묻어줍니다.
0: 어, 예, 예. 소변 차수가 너무 잦던 문제가 해결받다. 예.
3: 심장 도와도 그런지 영 빠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혈당 조절이 빨리 됩니다.
0: 어,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3: 예,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자지 못한 게 엉뚱나요.
0: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신 분들은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3: 예, 하루에 한 번씩 오고 그저 전화 먹고 그저 반 시간 두고서 잘 시간 두고서 그래 먹으면 예, 오늘까지 잠 들었는지 모릅니다. 소변도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물 먹어야 그래 보고 예, 그냥 한 번씩 봤습니다.
0: 예,
3: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리고 두걸 펴는 예. 야, 경수, 그저, 온몸이 그저, 흐린 날씨면 그저, 온몸이 그저, 오싹오싹 하면 뜻이 나고 그저, 아예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얼마, 고가 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위를 자극해서 그저, 한 이틀을 먹다가 이제, 광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 두골 패를 먹고, 그리고 위를 자극할까? 그게 제일 좋습니까? 예.
0: 아, 그리고 그렇죠.
3: 예, 두월 패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어디 알아 본 사람인가?
0: 아, 이 제품 자체가 예. 그 효과성은, 뛰어난 효과성은 나타냅니다.
3: 예. 예. 그리고 몸이 아예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그리고 활동 못 하던 게 활동 먹고, 아이, 그래 할까나, 얼마 됐습니까? 이제도 어떤 머리 걸고 들어왔는데, 야, 주변 세 생명 사사된가? 그래, 이 좋을 때, 국경들 활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경제상에서 그래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배달받다 그래요.
0: 어, 그렇게 하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해입니다. 예. 네,
3: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사방 구박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4: 혈압이 높은 게 정살됐고 콩팥이 나빠서 양육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예. 소변 자수보다도 소변 잘 안 나갈 때만 했는데 지금은 이 이순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0: 예, 예.
4: 그리고 또 이 빈가리에서 짬에 높았는데 짬에도 지금 정살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그 뭡니까, 혈당 조절도 용살됩니다. 예, 당뇨병이 있어서.
0: 예, 많은 분들 그렇게 당대사, 지방대사가 간에서 다 완성되게 됐는데 간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그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면서 혈당이 조절받고 지방이 조절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4: 예, 혈탈 정사되고 예,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밝아지는 겁니다.
0: 아, 이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가 잘 들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맥이 나게 하고 잠이 잘 오고 건만증이 해결받고 예,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게 그게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여사분도 그런가 느끼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작은 샘 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4: 아,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렇죠. 예, 예.
4: 들리는 것은 아이들에도 되겠습니다.
0: 아, 이게 그러니까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4: 그리고 예, 잠은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귀 잘 아이들 귀 잘 들립니다.
0: 아, 그렇죠. 예, 콩팥이 예. 든든해지니까.
4: 자꾸 이래 머리를 얼리 이제 넘기고 이랬습니다.
0: 아, 저 그게 막혀서 술 듣기는 거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잘 들린다 그렇죠.
4: 네.
0: 그, 말이 간단하지만 큰 효과죠 그게 예예.
4: 예. 예, 이렇게 효과성 효과를 달아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지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백사방이 좀 다음 나서겠네.
2: 예.
1: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 있고 뇌 위축도 하고 이래 뇌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머리 아우침 손 떨어가지고.
2: 네.
1: 그게 안 되지 않아. 이랜드 택다 왔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2: 그런 데서는 약입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로 손도 떨고, 머리도 좀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가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가 하면, 특히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이, 네.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어혈이란 게 한 대 뭉친 거 그거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노인성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아주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항상 이번에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됐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투어테를 쓰고 있습니다. 사서가 다다가에 예. 넘어진 게, 무릎이 딱, 돌에 맞힌 게, 그 당시에 있던 맞은 게, 그래서, 한 날에 이 무릎마다에 구석돌처럼 불어났댔습니다.
2: 예.
4: 근데, 병원에 가니까, 침구를 막 찍어 넣고, 피를 빼고, 그리고 뭐인가, 보안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1년 됐는데니까, 또 다시 그 무릎.
2: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래서 지금 투골대를 쓰고 있는데, 많이 어느 주사에 나가졌습니다.
2: 너무 귀합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예. 이래 아픈 것도 이렇고, 그래서, 그때 무릎에도 소리 나고, 그래도 또, 그, 대단히 숨이 넘어가는 것 같게 아팠어요.
2: 예, 그렇죠.
4: 근데 이 두 달 쓰니까, 예, 그런 주사에 없어졌습니다.
2: 예, 예.
4: 아, 근데 모르게 어느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지금.
2: 그렇죠.
4: 아, 이거 하실 효과도 하니까, 예. 또 싸서 쓰라고 그랬나.
2: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동통로 전달될 때는 경락이 막혀서 동통로 전달되는데 활락 캡슐러 복방 개미 활락 캡슐러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으면서 동통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아주 명확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선생님,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거 데리 다음은 하겠어요, 선생님. 나는 예. 이거에 여섯 달 이제 딱 반에서 내 손가락은 그거 100% 이렇습니다, 선생님.

0: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가 불어났다. 그럴 거예요.
1: 중간 마디 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0: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레이펑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저만의 말 듣지 않는데 이 제품이 마디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강한 제품에 속하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여기 우리 펜터를 이야기하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심지어 지금 통풍 이런 것도 다 해결받는다니까 와 큰 해결을 했습니다. 예.
1: 그래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하고서 이랬다 내 쓰고 또가 우리 이재학과 선생님 이모부가의 허리하고 다리를 정말 쓰지 못할 정도로 바깥으로 지고 갔다 근대로 지고 삼신이 지고 올라오고 지고 내려가고 그래 어쨌든 이하고 수혈을 했지 그래서 걔 위로 상관 먹었지 아이 절대 상관 내가 먹어봤길래 한다 한 달 이제 숨을 야들이라 썼는데 허리 다리 이것이 아프게 나서가고 아래를 것이 내려가는 것이 어느까 내긴 일 빨리 내려왔는가 이상스럽게
0: 자기 전려도 예 개인적으로 할 정도죠 예.
1: 그래 이런다 이게 개미 이렇게 힘이 세서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1: 예, 그래 가서 어디 가서 예 무슨 이렇게 뭡니까 그 부화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뚱도 뜨고 예 그 허리에다가
0: 그렇죠 임신이시죠
1: 둘 때는 한 20날을 이내 이렇도록 굉장히 또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래 차이까마에 또 발색해가지고 기다리면 어떤 아이디가다고 하거든 놓아버리는데 이거 내 가서 개미를 쓰려 했지 그래서 굉장히 위주 작아가나 우대 활동 이번에 참가하겠답니다 선생님 많이 하겠답니다
0: 그렇죠 이번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겠다면 그렇게 불편한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면 움직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겠다면 기본 뭐 장소는 떠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 쓰고 그런 효과를 거뒀을 때는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GPDL하고 사용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효과는 아주 덜출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투골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투과한다는 골격 테란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흑개미 그리고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가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중약재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 과정이 또 특수한 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완전히 국가 쫄리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쫄리 허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풀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산자병원에 몇십 개 산자병원에 몇만 명의 환자들이 그 이 제품을 쓰시면서 허전 과전 그만한 게 논문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국가 쫄리지에서 이걸 쫄리 그 특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렐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제 앞부분에서 제가 여기 펜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지간한 관절통 가운데서 제일 힘든 관절통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레이펑스라는 겁니다. 레이펑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가 면역계통을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조회한 증상 가운데는 손가락 중간 마디가 뺀 마디가 부어납니다. 부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또 물건 치기 힘들어지고 꽉 치기 힘들어지고 손 쓰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발명 특허의 그 뉴 가운데 첫 구절에 레이펑스성 질병을 해결해주게 됐고 풍습으로 오는 관절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앞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의 첫 줄에 이런 그 억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0: 품자촌의 일단 믿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면서 너무 관절이 아파서 우리가 제 이렇게 길감에 보게 되면 절뚝절뚝하고 발을 줄줄 끄스고 다니고, 물론 중풍 후유증이나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해도 관간에 관간은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골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집에만 있고 소파에만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수는 기본 모든 대사를 충분하게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계속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아파서 골격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특히 여기에 그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개미라는 게 관절통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특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도 간은 간주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주근이란 게 무슨 말인가? 간이 근육을 만든다. 간에서는 5여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보름 한 달 이렇게 딱 누워만 있고 당신은 혼자 모든 공능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러다가 당신은 혼자 위에 달려 살아가면 못 씁니다. 무엇 때문에? 관절은 그간에 쓰지 않았지만 상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쌍 위축해서 근육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관절만 좋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흑개미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가 바로 흑개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처 과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매청개의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 가운데서 특히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는 리순 시어중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은 걸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장애를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이 관절통으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는 거 이거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방귀입니다. 그러면서 소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관절의 염증은 항균소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균소는 폐렴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는 쓰게 되었지만 해도 여기에 관절통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소염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풍습을 몰아내고 징펑통은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투골태 이 제품에 속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관절 제품을 쓰다가 너무 위에 부담이 가서 뭐 돈은 많이 퍼줬지만 해도 쓰지 못하고 중간에 버린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자극이었고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으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드시는 약품 한각에 바르는 약, 외용약 한각에 물으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국경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0: 친구들, 10월 1일은 국경절이에요. 우리 조국의 생리를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조국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간직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겁죠. 우리 친구들, 뜻깊은 연휴를 잘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마법처럼 특별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전 이야기 세웅지마예요.
1: 세웅지마. 옛날 옛날 북쪽 변경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지혜롭고 마음이 넓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어요.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눈빛은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했어요.
0: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이 정성껏 기르던 갈색 말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인을 위로하러 모여들었어요.
2: 아이고, 정말 안타깝군. 소중한 말을 잃으셨다니요.
1: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는데 노인은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 걱정 마세요.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값진 말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1: 몇 달이 흐른 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달아났던 갈색 말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흰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키가 크고 튼튼한 흰말은 털이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어요.
0: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노인의 행운을 축하했고 노인의 아들은 너무 기뻐 춤을 출 정도로 흰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노인은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2: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졌어요. 노인의 아들은 새로운 이 흰말을 무척 아꼈어요. 매일 넓은 들판에서 말을 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나갔다가 뜻밖의 사고가 터졌어요.
0: 흰말이 갑자기 놀라 펄쩍 뛰기 시작했고 아들은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인과 아들을 위로했어요.
2: 어이구야,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끼던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0: 모두 노인이 크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그 해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쉽게 나눌 수 없어요. 좋은 일 속에도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 속에도

0: 밖에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1: 둘째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해요. 말을 잃었을 때도, 좋은 말을 얻었을 때도, 아들이 다쳤을 때도 노인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어요.
0: 셋째는 인생은 긴 여정이라는 점이에요. 눈앞의 리득과 손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넓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1: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을 받아 기쁠 때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성공이 게으름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엄지공주입니다.
0: 엄지공주.
1: 귀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0: 그런데 이번에는 큰 딱정벌레에게 붙잡혀 나무로 끌려갔어요. 딱정벌레는 처음에는 엄지공주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다른 딱정벌레들이 엄지공주가 다리 두 개밖에 없어 라고 놀리자 결국 엄지공주를 버리고 말았어요.
1: 숲속에 홀로 남겨진 엄지공주는 꿀로 배를 채우고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마시며 힘겹게 살아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엄지공주는 말라버린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도 너무 추웠어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들쥐에 굴러 들어갔지만 들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땅다람쥐와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어요. 엄지공주는 햇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예쁜 제비가 나타나 엄지공주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것은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포도 동굴이 울타리를 따라 무성하게 뻗고 숲속 곳곳에는 레몬과 오렌지 나무가 가득했으며 공기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아름다운 꽃 위에 내려놓았는데 꽃 한가운데는 엄지공주와 키가 비슷한 작은 왕자가 앉아있었어요.
1: 왕자는 투명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바로 꽃 요정들이 사는 신비한 왕국이었거든요. 곳마다 작은 요정 소년,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엄지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모든 꽃 요정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엄지공주에게 예쁜 날개를 선물해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어요.

0: 네,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힘든 위기가 찾아와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해요. 엄지공주는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1: 둘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정말 중요해요. 엄지공주는 들쥐가 억지로 시키는 일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0: 셋째는 친절한 마음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지공주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비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비가 위험에 처한 엄지공주를 구해주며 그 은혜를 갚아준 거예요.
1: 친구들도 가끔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한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두 각자만의 소중한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0: 오늘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꿀 생강 과자라는 따뜻하고 귀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웃간의 사랑과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0: 보여줘요. 꿀, 생강, 과자.
1: 옛날 나이가 아주 많은 곰 할머니가 있었어요. 곰 할머니는 다리는 불편하고 걸음은 느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 흔들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에서 오늘 밤 비가 약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잘못 듣고 말았어요. 할머니 귀에는 오늘 밤 꿀이 약간 내릴 것입니다로 들린 거예요.
0: 곰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살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박도 맞아봤지만 하늘에서 꿀이 내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1: 할머니는 방에서 항아리와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허리가 아파 가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0: 이 모습을 본 이웃에 사는 미시곰은 몹시 궁금해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를 깨뜨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시곰은 집에 돌아가 엄마 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엄마 곰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어요.
1: 그날 밤 그들은 몰래 곰 할머니네 마당에 찾아가 항아리와 그릇들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큰 항아리 두 개에는 달콤한 꿀을 가득 담고 작은 그릇마다에는 맛있는 꿀 생강 과자를 두 개씩 담아놓았어요.
0: 다음날 아침 곰 할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마당에 가득 쌓인 꿀과 과자를 보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늘에서 꿀이 내렸다고 굳게 믿었어요.
1: 친구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곰 엄마와 미시곰은 할머니의 기대와 행복을 소중히 여겨준 거예요.
0: 둘째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조그만 배려가 할머니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1: 셋째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랍니다.
0: 친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1: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 세옹지마에서는 삶의 변화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엄지공주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꿀 생강 과자에서는 이웃을 향한 친절과 공감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0: 이 이야기들은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리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1: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훗날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씨앗일지라도 때가 되면 놀랍도록 멋지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따뜻한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몽골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 대통은 정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 대통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정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면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중앙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정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전해난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중앙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선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명분자라는 둥 우파 우두머리라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구를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정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고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면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종생, 광기훈, 여독삼, 주광, 장금추, 류기, 왕진화 같은 지도자들의 불만은 더 컸다. 그들은 이렇게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 대표로 정종생이 편지를 써서 장국도에게 끝없는 퇴각을 즉시 멈추고 섬사와 호북 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국도는 고립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장국도는 소하구에서 사장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였다. 정종생 동지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다뿐입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 했지요. 기동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었다. 그날 정종생 동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폐왕 장국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실패를 들어가며 근거 있게 비판을 했지요. 뒤를 이어 다른 지도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그들은

당국도가 도지 개혁과 반익명 숙청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 네 차례 반포위 도벌에 나서면서 막무가내로 적을 얕보다가 악의반 근거지를 부랴부랴 떠나게 된 일, 특히 근거지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쪽으로 끝없이 물러나가기만 한 잘못을 비판하였다. 또 가부장적인 태도로 민주라고는 전혀 없이 당과 군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국도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비판하고 나서자 깜짝 놀랐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고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던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장국도가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까? 워낙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기덕님이 입을 삐죽하며 말했다.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국도는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꼭 집단 용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동생을 서북혁명군사위원회 참모장으로, 장금철을 종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했지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반발을 덮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장국도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기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만을 당했습니다. 모두 그를 믿었거든요. 다들 순진했군요. 그때는 종종생도 장국도를 믿었다. 전선 근거지를 개척하면서 종종생은 세 갈래로 포위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다. 다친 다리가 아직 낫지를 않았지만 지팽이를 짚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었다. 하지만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장국도는 대뜸 태도를 바꾸었다. 소화구 회의 때 이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무르익자 장국도는 손을 쓰기 시작했다. 1933년 2월 장국도는 천섬 제1차 대표 대회에서 종종생 등을 우파의 품에 안겼다고 질책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고 기류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장국도는 우파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덮어씌워 종종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서희신을 잡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 홍군 14 참모주임 오전, 홍군 4방면군 본부 참모주임 서옥장, 홍군 4군 제1임 군장을 지내고 전선 소배특구역 림시혁명위원회 주석으로 일하던 광계훈, 악의환 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으로 지낸 여독삼, 73사 정치부 주임 조자모, 전섬 독립사 사장 임위장과 참모장 장일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국도의 손에 죽었다. 종종생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름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다 보니 인차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버티질 못하였다. 기덕님은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종종생 동지야 말로 우리 공산당원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식견과 인자한 성품에 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갑자기 앞에 선 전사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마침내 조지를 빠져나와 백룡강 기슭에 난 골짜기에 들어선 것이다. 종종생 동지 일을 말하라 치면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뿌리가 깊지요. 성방호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다. 장국도는 왕명의 명령을 받고 악의반 소베트 구역으로 갔다. 그 무렵 악의반 소베트 구역은 위험한 고비를 벗어나 근거지를 더욱 넓히고 있었다. 정종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애쓴 덕분이었다. 장국도는 오자마자 정종생을 홍군 4군 정치위원으로 내려보냈다. 종종생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었다. 국민당의 중앙소비

0: 구역을 향하여 3차 포위 토벌을 시작했을 때 종종생과 서양제는 이 기회에 부대를 밖으로 적극 발전시켜 황매 광제 일대로 남하하고 장강 일대를 위협함으로써 조항소비트 구역의 3차 반포위 토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의견을 거부하였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영산을 점령한 다음 안경을 공격해 남경을 위협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경을 공격하려면 400리 남짓한 적 점령 구역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소웃다 꾸림이 터질 일이었다. 정종생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영산을 점령한 뒤에 잇따라 희수, 광제, 라전을 점령하고 적 7개 탄을 무찔러 주황소베트 구역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정종생의 죄증으로 되었다. 동쪽으로 안경을 공격해야 한다는 장국도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이끄는 부대에 북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면서 정종생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장난 리립산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주황소베트 구역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아기완 소베트 분국의 명령을 어겼다고 몰아붙이었다. 정종생은 군 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어 백작원 대숙청이 시작되었다. 정종생이 해직된 지 얼마 안 되어 홍군 사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장 허계신과 주유형이 체포되었다. 행군을 할 때에는 그들을 들것에 묶어놓고 흰천으로 덮었다. 남하를 할지 동쪽을 칠지를 두고 논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정종생 편에 섰기 때문이다. 허계신은 황포공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북벌 시기의 엽정 밑에서 영장을 맡았다. 평소에 장국도를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장국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사교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워 국민당 쪽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장계석은 허계신을 없애려고 이간계를 썼다. 성의 종신 간첩을 보내 허계신에게 편지를 건넸다. 허계신은 특무를 체포하고 편지와 함께 군부에 넘겨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허계신이 남하를 주장한 것은 부대를 이끌고 장계석에게 투항하기 위해서라고 몰아갔다. 얼마 안 지나 허계신은 살해당했다. 이쯤 주유형, 대극민, 서봉인처럼 아계완 소베트 구역을 처음 일군 사람들과 많은 团 이상 간부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 숙청 바람은 지방으로 번져 투쟁 경험이 풍부한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번 숙반으로 아계완 소베트 구역은 크게 원기를 상하고 말았다.
1: 그런데 아기반 소비트 구역에서는 어떻게 떠나게 된 겁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장국도는 군사를 전혀 모르는 데다가 정치나 사상 모두 좌우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0: 성방호가 말했다. 4차 포위 토벌이 시작되기 전 사방명군은 국민당군과 싸워 여러 차례 이기었다. 잇따른 승리 앞에서 장국도는 리성을 잃었다. 적의 4차 포위 토벌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서향전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국도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마침내 적이 진격해오자 적을 깊이 끌어들이지 않고 억지로 맞서 싸우기만 하다가 근거지를 대부분 잃고 말았다. 그러자 장국도는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하구 북쪽에는 황시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소베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적을 무찌를 지언정 절대 아기완 근거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기완에서야 자꾸만 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0: 전선이 떠났다 치지만 전선 서베토크에게서는 한창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모태통이 물었다. 기덕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장국도 말로는 전선 서베토크역은 물이 다 빠진 레몬이라 하더군요. 물 빠진 레몬이라니. 모태통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럼 다시 세운 근거지가 또 물 빠진 레몬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려야 하나? 뭐 사실을 말하자면 적이 무섭기 때문이죠. 사방맹군은 여섯 갈래로 조여오는 적의 포위 공격을 짓부시고 적 8만여 명을 무찌르면서 위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장국도는 장계석의 전선 근거지를 쓸어버리려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놨죠. 특히 호종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중앙홍군의 근거지를 잃고 하는 수 없이 장전길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는 혁명의 침체기에 들어서서 더 싸우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 원인으로 되죠. 장국도는 나중에 전선 서베토크역에서 철수하고 감숙 남부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다가 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술책을 부리게 됐죠. 술책이라니. 가릉강 싸움을 틈타서 전방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주력부대와 유객대를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발을 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었죠. 가릉강을 무사히 건너자 장국도는 아무런 회의나 의논도 없이 근거지에 있는 모든 유객대를 끌어모아 여성 독립团 두 개를 편성을 하고 지방기관과 향이상 조직의 간부를 모두 데리고 천선 근거지를 떠나 주력부대를 따라 서쪽으로 나갔다. 장국도는 적들의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면서 집을 수태 태워버렸다. 부대와 후방기관이 가릉강을 건넌 뒤에야 전방에서 싸우던 주의원들은 장국도와 2년 동안 피 흘려 일군 근거지를 버렸고 자기네 고향도 적들한테 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위급 지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태통이 말했다. 아, 정말 그래요. 몰가에서 장국도가 군대를 좌우 두 갈래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의했지. 지금 보면 딴 국리가 있어서 벌인 일 같군요. 딴 국리라니요? 생각해보세요. 천선 근거지를 떠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아바에 간 다음에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자고 할 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성방모와 리덕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덕님이 말했다. 아, 우리가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강은 아마 더 힘든 곳일 겁니다. 그런데 장국도는 왜 그런 곳을 좋아할까요? 언제나 서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지요. 사천 서강 아니면은 서강 청해 신강 서장인데 그야말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이 당나라 사람 규염객을 알고 있습니까? 모태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규염객이란 사람 생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천하가 이세미를 진짜 천자라고 모시니까 그러니 큰 중국 땅에서 너와 천하를 다투고 싶지 않으니 외진 곳에 가서 임금이 들은다고 했습니다. 규염객은 정말 가산의 몽땅 친관대조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남쪽 바다로 가서 어느 작은 나라에 임금을 죽이게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임금은 임금이지 큰 임금이 못 되면 작은 임금이라도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 못하면 자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도 되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얼마 안 가 사람들의 기뻐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앞에 고재가 보이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예, 단행간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배소윤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배소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배소윤 시인은 예, 1978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작문이랑 잘 써서 다른 반급이랑 읽힌 적이 여러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간호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자기절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시의자, 의자란 시로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시분과의 장백문화 시여행이라는 거에 많이 했는데 그 창작 모임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SM여성컵 제5회 전국 여성생활수기 공모에서 나는 치매로인이 수호천사란 글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시들은 알츠하이머, 가습기, 나비, 비닐봉지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배소윤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40대의 문턱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학의 세계, 나한테는 그 세계가 안개 속에 잠긴 도시 불빛처럼 몽롱한 아름다움이 극치였다. 삶의 사막을 걸으며 메마른 영혼을 달래던 어느 날 낯선 이 한 줄이 시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봄빛처럼 적셔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말라가던 감성의 씨앗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아픔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겉보기엔 평탄하고 웃음 가득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쪽에 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꿈과 현실 사이 벽에 부딪혀 좌절이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문학은 정겨운 이방인처럼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방인은 내 언어를 알지만 내 세계의 사람은 아니듯 그래서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공감하며 감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품고 온 낯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꿈과 현실 사이 틈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 틈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메웠다. 정겨운 이방인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묵묵히 함께하는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한 줄이 시처럼 피어나게 되었다. 때론 문학은 내가 알던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내가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상처의 꽃이라 칭하고 눈물이라 부르는 것을 심령의 정수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나는 나를 통해 내 좌절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한 걸음씩 문학의 세계로 다가섰고 정겨운 이방인으로부터 고마운 귀향인이 되어버렸다. 문학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반영이고 등대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자 도구이고 나의 평생을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유혹이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배소윤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수세미입니다.

소세미, 배소윤. 익숙한 손놀림이 싱크대를 오르내리지만 씻기지 않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기억처럼 얼룩져 있다.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몸은 이리저리 닳고 헤어져 가는데 세상은 한치도 닦이지 않은 채 내 몸만 더 거칠어졌다. 그릇은 반짝이며 선반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말리는데 싱크대 한 구석에 지친 몸으로 던져지면 내장 깊숙이 기생충처럼 바뀐 비린내가 왜 내 자리는 늘 여기냐고 묻는다. 찌든 피로 속에서 듬성듬성 풀린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비오는 밤 별을 찾는 일이다. 꿰매지 못한 지매처럼 섬섬 목수나를 찾던 그 손끝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0: 이씨는 이번에 그 8월 7일 동문시에서 이씨는 당창건 일병 오돌맞이 시가 대행사에서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시는 수세미라는 아주 평범한 주방 도구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과 정체성의 위기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연에서는 씻기지 않은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비유하며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상처를 겹쳐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닳고 거칠어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냉소와 체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반짝이는 그릇과 대비되는 수세미 초라한 위치가 내 자리는 왜 늘 여기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생충 같은 비린내나는 표현이 특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찌든 피로와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떠나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향이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떠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수세미라는 소재를 통해 노동, 소유의 기억, 상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수빗자루입니다.
2: 소수빗자루 배소윤. 소수빗자루 하나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다. 달코 달아 작아지고 호름해진 가슴 한복판 사이로 수많은 모래알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조차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소수빗자루. 듬성듬성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 젊음의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아버지. 살아갈 걱정만큼 쌓여있는 소소때를 너무 단단히 메었는지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소소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는다.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
0: 이 시는 소소 빗자루라는 낡은 그 물건을 매자로 아버지 삶과 가난의 무게 그리고 세월이 침묵을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마당 앞에 쓰러진 빗자루는 이미 닳고 흐름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 사이로 모래알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는다는 표현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축적된 기억을 빗자루가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보잘것없는 것까지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빗자루의 모습은 아버지 그 근면하고 겸손한 삶과 겹쳐집니다. 그 아래에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구절은 고통이 말없이 씁니다.

0: 들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면에서 젊음이 허리띠에 노끈을 동기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그 아버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노동과 생계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 부재하는 아버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애틋한 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빗자루라는 대상이 아버지 삶과 고통 그리고 기억을 투영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존재의 증명이자 애도의 매개체로 승화시킨 그런 시입니다. 가난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특히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의자입니다.
2: 의자 배소윤. 로인과 의자의 거리는 5m. 오는 시간 50초. 로인은 걷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바닥과 수평선 이르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로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식탁 안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운 여름 모후와 함께 익어간다. 잘 익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시간을 메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0: 네, 이 시는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탄 작품인데 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의자로 그 걸어가는 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노화, 습관,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용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로인들이 그 심태에 대한 묘사에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앞으로 향하지만 또 옆사람이나 가나원들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절로 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즉 반복과 시간이 만든 이 냄새 로인들이 습관과 채취, 곧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에서는 노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거절하는 노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존엄을 읽어냅니다. 또한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기 의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공간과 습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는 무더운 여름 오후 잘 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었지만 곧 사라질 한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리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닐봉지입니다.
1: 비닐봉지 배소윤. 검은 비닐봉지가 마당에 날아든다. 힘없이 펄럭이다가 바닥에 눕는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빠져난 한 조각의 욕망 같은 그림자. 허수아비 같은 빈 영혼 껍데기. 구멍난 가슴 속엔 바람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나의 허파는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다 보면 길은 생기는 걸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오른다. 바람과 질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오랜 번데기를 찢고 하늘을 열어가는 나비 한 마리.
2: 예, 이 시문이 버려진 비닐봉지를 극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고독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아낸 시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무거운 공허감과 수동성을 보여주었다면 사련의 질문을 기점으로 5, 6년에서는 능동적인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나오는 이 나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바람에 휩쓸리는 비닐봉지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을 딛고 솟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비의 등장은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 전반에 그 어떤 비약을 일으켜주어서 더욱 새롭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코스모스 밭에서입니다.
1: 코스모스 밭에서 배소윤. 바람 없는 날에도 흰 허리는 수없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손등처럼 마른 햇살에 빗발려가는 꽃잎새 하늘 향해 얇은 귀를 열고 있었다. 꽃잎 닮은 노란 눈동자, 애써 감춰진 통증만큼이나 깊어진 야윈 가슴엔 늘 하늘이 숨쉬고 있어 살아갈 만한 내일이었다. 창밖에 거미줄같이 가는 기억의 망토리에 하루살이 한생 호적거리듯이 소리 없는 목소리 바람 속에 한 세상 묻었다. 잃어버린 갈 흐느끼던 그날의 코스모스.

0: 이 시 그 부제목은이 할머니 령전이라고 썼는데 시는 코스모스라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매개로 할머니 삶과 죽음을 매우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첫 도련에서는 이 할머니의 육체적 고통과 쇠약함을 자연 이미지로 은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련에서는 이 고통 너머에 있던 내면의 평안과 살아갈 갈만한 리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기억의 대섭성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흐느끼던 그날이 코스모스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를 닫으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슬프지만 차분하고 상실감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시입니다. 배소연 시인은 일상적인 사물, 얘기를 하면 그 비닐봉지, 코스모스, 빗자루, 수세미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변 박물관에서입니다.
2: 연변 박물관에서 배소윤. 죽은 시간 후에 서 있는 조각상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시대 뛰어넘은 숨결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 빛빛으로 물든다. 흙이 튀어버린 몸, 억겁 세월을 넘나드는 혼의 날개는 어느 쯤에서 부서져 먼지로 남아 또 한 번의 죽음을 살아가는 걸까?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늦가을 바람 속 뒹구는 낙엽처럼 카메라 속에 빠져든다. 장인의 거친 손 끝에 치열하게 매달렸을 한 조각 분신.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고 서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0: 이 시 부제목은 점토상 앞에서라고 쓰여있습니다. 시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점토상이라는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시간, 죽음, 기억, 예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먼저는 점토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과 억겁을 넘나드는 혼,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산다는 순환적 세계관, 그 아래 현재의 관람객을 낙엽과 카메라에 비유하며 그들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손길과 점토상의 분신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이 한 줄은 시를 단순한 감상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유물은 단지 보존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묻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인과 지팽이입니다.
2: 노인과 지팽이, 배소윤. 지팽이.

0: 하나가 요양원 복도를 가로지른다. 벽에 부딪히며 스쳐 지나갈 때마다 힘껏 휘청거리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마가을 햇살 물은 옥수수 껍질처럼 바짝 마린 손등 위에 반점 같은 얼룩진 상처들이 불빛을 머금고 걸음을 밝힌다. 시간의 너비를 건너뛰느라 걸음의 폭을 애써 늘려보지만 하루의 길이만 허무하게 길어질 뿐이다. 한 가정의 집행이로 살아온 세월. 길을 잃고 길을 찾아 떠날 때, 태양이 골짜기로 내려앉아 어둠이 몰려올 때, 눈물의 긴 사연을 달빛으로 동여 고향집 처마끝 고드름에 매달며 지새웠던 밤에도 집행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리. 하루하루 심장을 더듬으며 조금을 서성이는 집행이.
1: 네, 이 시는 노인과 지팡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시 앞부분에서는 지팡이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노인이 불안정하면서도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인이 신체적 노화를 섬세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상처가 오히려 빛이 되는 역설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에 대한 노인의 그 심리적 고통과 시간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는 상황을 표현했고 점차 과거 회상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이 한때 가족의 지팡이였으며 그 시절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시인의 경외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 지팡이가 그러니까 노인과 이미 어제는 지팡이가 되지 지팡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의 가장 큰 미덕은 지팡이라는 하나의 사물에 노인이 전 생애를 투영한 점입니다. 지팡이는 보행 보조 도구에서 가족의 버팀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지로 되었다가 지금 죽음을 서성이는 존재로 점차 의미가 확정됩니다. 또한 이 시도 위에서 살펴본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서성임의 태도를 공유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을 조용히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아마도 배소연 시인이 특유의 시창작 품격이라면 품격이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수수 죽을 그림입니다.
0: 옥수수 죽을 끓이며 배소윤. 은은한 노을빛이 할머니의 숨결처럼 번지는 저녁. 주걱이 손끝에서 둥글게 시간을 저으며 옥수수 죽을 끓인다. 식탁에 나란히 모여앉은 올망졸망 눈빛들. 죽석에서 서로의 옛말을 끓이는데 타닥타닥 끓는 소리는 고향집 열린 마당문으로 들려오는 옛 이야기 장단 같아서 먹기도 전에 벌써 따뜻해져가는 가슴이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로인의 손말이 굽은 세월이 스며있고 청춘의 기억처럼 통통한 강낭콩도 저녁빛과 함께 천천히 무른다. 한술 입에 떠넣는다. 부엌을 지키던 엄마의 향기, 부엌 너머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깊은 미소, 행주 치마에 매달려 손가락 빨던 막내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잠든 기억을 깨운다. 옥수수족이 조용히 끌린다. 그리움은 고향 굴뚝의 연기를 타고 와 요양원 식탁 위에 내려앉아 낡은 옛말을 다시 피워 올린다.
1: 이 시는 옥수수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상실을 동시에 끌어내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은 옥수수죽 자체가 아니라 죽을 끓이는 행동이 곧 기억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죽을

죽을 저으면서 과거를 저어내고 죽을 먹으면서 기억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시가 슬프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가슴 다시 피어올린다 하는 그 마지막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 시는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의 재생력을 긍정합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이 시에서만큼은 추억은 다시 살아난 그런 힘입니다. 이 시는 한 편의 시이자 하나의 완결된 새로움이 탄생입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듯 시인의 의식 속에서의 과거가 끓고 그것이 독자의 가슴으로 전해됩니다. 은근히 무게를 누르면서도 새 희망을 불러오는 그런 힘을 주는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배소연 시인의 진정 넘치는 시를 감상하고 또 림금산 시인의 시에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곡,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오색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습금평 종사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을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새 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주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1년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청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행들을 한자리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무난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을 통해 우리 기층 사회구역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 선전 강연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집집마다 심입되게 하며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항상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농촌구 부국장 유조입니다. 변강이 뿌리 내려 서로 지키며 도와온 선진 모범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교양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 사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기층봉사에 융합시키고 알심들여 농업 관련 실사를 잘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하겠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주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게 했습니다. 연길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영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글시 주황소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전 명작들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표준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연습도 하면서 한어 언어 문자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아이들이 생동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중화 문화의 심오하고 풍부한 매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수 부교장 전월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체험관에서는 전부 국가 통영언어 문자를 사용해 국수, 중의학, 다예, 전통수공예 등 몰입식 학습을 합니다. 언어를 유대로 여러 민족 사생들이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누게 추진하면서 듣고 말하고 설명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정신 선전강연과 주제웅변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 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어문교원 리청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표준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표준어 매력을 깊이 느끼고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량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떳떳한 중국 사람이 되라고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언어문자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규범적인 글쓰기와 랑송 속에서 문화적 자신감을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정서적 동질감을 강화하며 언어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청춘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 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 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 연군의 길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렸습니다. 정상급 구축한 민족융합 견학 중심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에 의탁해 우리 주는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플랫폼을 마련해 민족 단계를 씨앗이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 주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지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1년의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 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 5개 변경현시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결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을 손님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따뜻한 식사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아 조화로운 변강에 단결 분투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화룡 송산진에 불이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 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재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색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331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331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촌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지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하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문예 청품의 창작은 단결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겠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근 100차례 공연됐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동북항일연군 역사에 초점을 맞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과 조국을 수호한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참가 종목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란 문예 정품들을 통해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참조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공유의 정신 터전이 더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당위석이 왕금입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은 길림성 연변 가무단이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문예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 변강 옥토에 뿌리 내려 민족 문화 예술을 깊이 갈고 닦겠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맥락은 현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채로운 문화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가꾸고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5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 안정, 변경 평안, 사회 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 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위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세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차 옥외년식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 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로렉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 발전 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한 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 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

이 결정적인 진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농업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개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 현대화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역사적인 깊이와 전역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발전 목표 달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요 생산료를 등 관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변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변화 대응표는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 지능의 투자 및 용자 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표는 현대 봉사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향촌 사회 치리 체계, 농촌 양로 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오개년 시기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사로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촌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중앙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정보 기반 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 산업의 디지털화, 향촌 건설의 정보화, 향촌 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맨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에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정보교류 및 제품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의 기술 일꾼들이 공동 노력으로 데이터의 활성화, 모듈의 정밀화, 기술의 최적화 3대 특징을 구비한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 1.1 버전이 완수됨과 아울러 23개 성에 근 150명 농업기술 일꾼이 내부 측정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기술 일꾼들에게 보조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

0: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형모 도료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기술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 후 가정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 이령도 하에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족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고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족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 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오농사의 대표 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의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은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의 과학기술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 사과배는 북방배이왕 국가 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 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연변저선족자치주 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 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 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 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증산,

0: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0: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은 시에자의 따디상이란 주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 산업 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제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귀타 과학연구 항목을 6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세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세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기술 연구와 응용,
1: 네.
0: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조사 및 진딧물 방치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 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 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연갱 39호, 연서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세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1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급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 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1: 네.
0: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1: 네.
0: 연서 13호는 감자 세품종으로 전국 감자 6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1: 네.
0: 연초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장백 영재 1명과 서부이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1: 네.
0: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1: 네.
0: 성 5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모범, 전국 여성 건공표병상 등 성급 국가급 선진영예를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0: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자리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인차 참가시켰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넓히고 분자 육종, 생물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 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항임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 기술 체계 연변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선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넷째는 농업 1선 3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복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1: 네.
0: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1: 네.
0: 5년간 과학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우리주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료를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단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 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 신품종 육성, 연변 사과배 다질량 다수확 재배, 영양 진단, 병충해 종합 예방 퇴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연대 과수연구소에서는 량질 사과배 생산 종합기술 연구를 통해 연변 사과배 산업을 위하여 믿음직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사과배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재배 관련 기술 지도와 과수 묘목들을 농호에게 제공하고
1: 네.
0: 그에 따른 기술 지도도 하여 왔습니다.
1: 네.
0: 우리 연구원은 과수 방면에서 손으로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5개의 항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산업체계 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위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의 전국감자육종 난관해결협동 품평활동에서 전문가심사, 군중맛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조

0: 본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1: 네.
0: 연구소에는 조직배양 실험실, 바이러스 검측실, 농업부 길림성무 바이러스 쾌속번식중심, 감자 종자 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 종자의 생산 연구와 품종 보급, 감자 심 품종 육성, 감자 녹색 증산 증효 재배 기술과 원예 식물 조직 배양 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국가성 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 과학기술 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1: 네.
0: 연속이 통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가 육성해낸 감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 네.
0: 연서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금정귀 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동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이 이런 성과들은 우리조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단일 내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0: 우리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인종, 순화, 재배, 보급을 겸비한 과학연구소입니다.
1: 네.
0: 단연례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장백산에서 채집 분리한 균종을 재배 순화하여 검정귀버섯, 영지, 상황버섯, 천마,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50여 종의 식용균 균종과 30여 종의 덕버섯 균종을 분리하고 배양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농업과학원 원내에 부지 면적이 300평방미터 되는 반려실, 멸균실, 완충실, 접종실, 균 배양실을 구비한 생산연구실과 네 동이 표준화 하우스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데 식용균연구소는 국과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색대회상, 성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 네.
0: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1: 네.
0: 특구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1: 네.
0: 연농과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세 품종 5개를 육성하였으며
1: 네.
0: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용균 세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식 약용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식용균 선진단위, 전국검정기버섯 업계과학연구와 보급공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14호 시기 입담배 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 연구 성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단일내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네. 우리 입담배 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 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네.
0: 담배 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0: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구,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길림, 흥룡강, 려녕, 내몽고, 산동, 섬서 등 여러 성과 우리주에서 재배 면적이 6개로 천여만무에 달하며 특히 길련 9호는 단연간 보급 면적이 길림성이 100%, 흥룡강성이 60%, 려녕성이 30%, 동북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길림성뿐만 아니라 동북삼성이 입담배 생산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배육 중인 품계 JY2301은 생장상태, 병해저항성, 산량 등이 길련 9호와 대동하지만 입담배 건조 후 품질은 길련 9호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가치를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품계는 이미 국가연초 우량종 지역시험에 참가하였으며
1: 네.
0: 앞으로 국가품종심사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1: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단일내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 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네, 단연대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1: 네.
0: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1: 네.
0: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경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1: 네.
0: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 네.
0: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복무, 식량 안전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산업진흥, 녹색농업, 지능농업, 특색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기술 흥농 강화, 기초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오개년식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실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의 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가와 연구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에

0: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종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0: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열정과 인생이 담긴 가야금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최미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 아름다운 선율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고 또 특히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데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많고 많은 악기 중에서 네. 왜 하필이면 가야금 악기를 네. 선택하셨을까요?
2: 제가 가야금과 인연을 맺은 건 참 우연한 예,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연이자 필연이겠죠.
0: 네.
2: 제가 6살 때 연길시 소년궁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일제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무용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0: 네.
2: 저희 이모가 저랑 그 이모님 딸 같이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0: 네네.
2: 무용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 보니 무용 시험에는 제가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좀 뻣뻣하기도 하고
0: 네.
2: 예, 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아마 그런 심사를 아마 받았나 봐요.
0: 네.
2: 그래서 아,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상해하고 있었고 그때는 무용 시험을 볼 때 음악 시험도 다 같이 봤었어요. 뭐 리듬감이라거나 음감이라거나 이런 시험을 다 같이 봤었는데 그때 저희 계몽 선생님이신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하창범 선생님께서 그 음악 시험관을 맡으셔서 저희 리듬이랑 음악 시험을 보셨거든요.
0: 네.
2: 그런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렇게 리듬감도 좋고 음감도 오. 좋아서 마음에 쏙 드셨대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무용 시험에 떨어져서 막 울고 불고 막 예, 난 소년궁에 다니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러던 중에 하창범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 이 애가 좀 음악적인 느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가야금을 시켜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0: 네.
2: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는 지금 저 빼고 제 전에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0: 아, 예, 예. 네.
2: 그래서 엄마는 가야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제가 무작정 하겠다고 막대를 쓰더래요. 그래서
0: 네네.
2: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제가.
0: 아.
2: 예, 예. 그래서 우연하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하창금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시험에 떨어진 저를
0: 네.
2: 예, 우연하게 발견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가야금을 하고 있네요.
0: 아, 그러면 네. 6살이면 지금까지 네. 가야금 경력이 어떻게 됐나요?
2: 올해 들어 제가 이제 9월이면
0: 네.
2: 제가 만 41년을 제가
0: 41년
2: 네, 가야금이랑 같이 살아왔네요. 네.
0: 그냥 가야금과
2: 네.
0: 인연을 정말 두터운 인연이네요.
2: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가야금을 만났지만 아마 이거 필연이었다고
0: 네.
2: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0: 그러니까요.
2: 예.
0: 초학교에서부터 그러면 6살부터 배웠으면은
2: 네.
0: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2: 네. 네.
0: 가야금 전공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어떤 계기였나요?
2: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막 거창하게 내가 애기 때니까 어릴 때는
0: 네.
2: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막 내가 이 가야금을 갖고 뭔가 큰 걸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어릴 때는.
0: 그럼요.
2: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는 되게 엄살도 많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애들은 나가 놀고 있는데
0: 네.
2: 애들은 숙제만 하면 나가 놀고 있는데 저는 또 가야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 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에 막 물집도 생기고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0: 네네.
2: 근데 우리 엄마 말씀으로는 다른 걸 시키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피아노도 그때 같이 시작을
0: 네네.
2: 했었는데 피아노는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가야금은 막 손에 물집 생겨서 막 피나고 터지고 아픈데도 연습을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눈물 똑똑 예, 떨구면서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저는
0: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2: 예, 엄마가 연습해야지 하면 네, 하고 연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엄마가 신기해서,
0: 네.
2: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애 힘들게 왜 어린 나이에 저걸 시키냐. 애들 좀 놀면서 키워라 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가 싫다 그러면 안 시켰을 건데 그렇게 그냥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법이겠지 하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0: 네.
2: 예, 뭐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뭐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고 어른이 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거 조금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예, 그 박사학위까지 예, 예, 그때는 제가 마음을 먹고.

0: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리지 않은 나이에 박사를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됐네요.
1: 뭐 인생에서 4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0: 그렇죠. 제가 41년을 했다 그러면 네. 아마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가야금으로 인해서 내가 네. 전승인으로 되기까지 네. 참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가야금 예. 예술 전승인이신 김선삼 예. 선생님
0: 예예 예.
1: 스승이시잖아요.
0: 그쵸. 제가 1990년에 예. 만났어요 선생님을. 예, 정말 운이 좋게 네. 그때 한창 아주 가야금의 최고의 그 각광을 받고 계시던 김선삼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15년을 선생님한테 예, 공부를 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김성삼 이 전승인은 이 최미선 선생님이 개조봉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안하셨을까요? 김성삼 전승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미선인 선생은 지금 그 텔레비나 방송을 통해서 거기는 주요하게 전승이라 보다도 보급. 근데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 넓어야 전승이 길이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정을 그래서 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선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선생이기 때문에 전업 선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그 제자들을 많이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전승의 길에서 아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미선이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아주 유력한 후계자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아주 우리 전승할 수 있는 그것이 길이 단단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 김성삼 스승님의 곁에는 또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동행할 제자가 있다는 건 너무 든든하실 겁니다. 또한 전승의 길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전승을 이뤄가는 것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민속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예. 특히 체험하는 예. 이런 객들이 예. 관광객들도 너무 많으신데 예. 아마 이 가야금의 그 농현 네. 거기에 매료되어 아마 가야금 체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농현은 그 가야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음악의 특유의 그런 음악 기법이죠.
1: 네. 네.
0: 그래서 농현 때문이기도 하고 가야금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도 우아해 보이고 네. 듣기도 좋고 하니까 아마 관광객 여러 전국 범위에서 다들 가야금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현재 민속원에서 저희가 악기 체험관, 뭐 그리고 소극장, 뭐 이런저런 무대에서 가야금을 많이 지금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네. 우리 가야금 악기의 네. 기본 구조, 네. 네. 그리고 명칭,
0: 아.
1: 네. 알기 쉽게 아, 예. 소개해 주시죠.
0: 그러면 가야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가야금,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 계량 가야금입니다.
1: 계량 가야금.
0: 예, 네. 가야금은 원래 옛날 전통 가야금은 12현으로 돼 있고 뭐 안쪽이나 선이나 몸통이나 전체 다 자연의 재료를 써서 자연의 우리 자연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악기라는 네. 그런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는 계량이 되어서 옛날에는 12줄의 오음계를 썼었는데 현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음악의 연주에 필요한 표현을 하기가 좀 부족해서 네. 제가 현재로는 이렇게 7음계를 사용한 악기로 계량을 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선은 이건 줄, 예, 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몸통이겠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안족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안족의 안은 기러기라는 기러기 안
1: 네. 기러기 발 네.
0: 기러기의 네. 발을 모방해서 예,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안족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선을 뜯으면 선이 울림이 네. 안쪽을 통해서 몸통에 전해져서 아. 예, 소리가 나겠죠. 요선만 네.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작기 때문에 예, 그리고

0: 여기 선 요 부분 현이 혀 선이 베고 있다 그래서 현침이라 그럽니다.
1: 네.
0: 현침이라 그러고 예,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려놓고 예, 연주하는 곳이 되겠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임 못이 있어요.
1: 네.
0: 이건 지금 현대적 장치예요. 예, 조임
1: 깔끔하네요.
0: 네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조임 못을 앞뒤로 탈아서 선의 장력을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고 옛날 12이현 때는 이런 조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선을 조이고 풀고 이러면서 음을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똑똑해졌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조이 못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1: 12현이면 여기 절반?
0: 그렇죠,
1: 되겠죠?
0: 절반. 예, 12줄이었어요.
1: 네.
0: 12줄이었고, 지금은? 최대는 25현까지 사용하고 있고,
1: 네.
0: 21현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23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1: 예.
0: 네. 제가 가야금 그러면 23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뜯으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농연.
1: 예. 네,
0: 그냥. 재미가 없죠.
1: 네.
0: 우리가 농연을.

0: 들어가니까
1: 훨씬 들어가네.
0: 훨씬 더 뭔가 신음을 울리는
1: 올리죠.
0: 그런 소리가 나죠. 예, 예, 예. 풍년가.
1: 마음속 깊은 것까지.
0: 예, 저희가 가장 간단한 초보에 배울 수 있는 그 풍년가를 예, 제가 뭔가 붕, 뭔가 풍년이 확 온 것 같죠. 예.
1: 풍년이 왔죠.
0: 네, 그런 농년의 작용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야, 이 가야금 연주를 보면 그 모습에 반해서.
0: 네.
1: 가야금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0: 제 모습에 반했다기보다는
1: 반할 것 같아요.
0: 아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야금 소리가 아마 우리 민족들이 원래 알고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태어나기 전에 DNA에 갖고 있는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가야금을 부쩍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저희 보통 전공자들은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배워서 이렇게 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 뭐, 수학교 때, 예,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제자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1: 네.
0: 도저히 가야금에 대한 미련을 부릴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그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부터는.
1: 네.
0: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더니, 공부보다는 가야금이 훨씬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1: 네.
0: 가야금에 승부를 걸겠다고 찾아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1: 아, 네,
0: 지금은 되게 잘 성장을 해서
1: 네.
0: 가야금이 너무 재밌다고 예,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석사 시험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 뭐, 대단하네요.
0: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학생이 있습니다.
1: 아유, 이장소에 오셨어요?
0: 네, 저기 공부하러 갔었는데
1: 네.
0: 예, 오늘 이런 특별 촬영이라고 해서 아침 기차로 왔다가 지금 촬영 끝나면 저녁 이렇게 또 돌아간답니다.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변대학교 예술학원에서 가야금 전공을 하고 있는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1: 최미선 선생님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이 가야금 공부를 선택하게 됐나요?
2: 우선 가야금 이 아름다운 음색으로 우리 조선족이 전통 음악을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에 많이 반한 것 같습니다.

0: 중국 조선족 민속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하나로 된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가야금 연주를 우리가 실황으로 만나봤는데요. 아, 이 무대를 아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새싹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네, 최민서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전공 학생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어린 새싹들도 키워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저희 직업이고.
0: 네.
1: 그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또 전승인으로서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2017년 내에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우리 소리를 재밌게 접하게

0: 할수있는뭔가를만들수있지않을까를생각을하다가2017년에아인어린이가이금병창단을네제가만들게되었어요
1: 아이제네거의10년이되네요
0: 어내년이면10년이네됩니다예아이들이재밌게할수있는음악을조금가르치다보면아이들이컸을때어른되었을때아그때나어릴때가야금을했었지나그때가야금으로아리랑을배웠었다네이런추억이라도갖고있는게너무중요할것같았어요왜냐하면전승과이문화의전승과이런우리민족음악의전승은뭐학교과정도중요하지만그방방곳곳에서다가능하더라고요
1: 네
0: 예전승은그래서아이어린이가야금병창단을만들었고그중에서병창을하다가재밌다고이제전공으로가야금을배우겠고한학생도있고
1: 그가운데서전공생들도
0: 전공생
1: 찾아볼수가있었네요
0: 예그렇죠그래서지금도그래요가야금을아이어린이가야금병창단에서예쁘게취미로하다가가야금에혹은우리음악에관심을가져서전공생으로자라준다면너무고맙죠
2: 재미선전승이는아인어린이가야금병창단을운영하면서새싹들을키우고있는데요이새싹들이자라나서또인재로되어전공자로또발전되었으면네좋겠습니다
0: 네안그래도지금학교때아인어린이가야금병창단단원으로활동을하다가또학교에들어와서공부를쭉하다가올해대학생이된네제자들도있습니다예전공자로
2: 네, 네
0: 그래서저로서는너무뿌듯하죠
2: 그럼요네새싹들이자라나서그뒤를이어가고
0: 그렇죠예
2: 전승의대가이렇게이어지는네네거잖아요
0: 그렇죠그렇죠네맞습니다예
2: 네그럼우리전공자들과함께하는무대가있나요
0: 네이번에저희가준비한곡목은봄피어나다라는그런중주곡입니다

최미선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탄탄한 연주 기반을 다져왔으며 오랜 교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가야금 교수법을 정립해냈습니다. 그는 전통 연주 기법을 충실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창작 음악과 융합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국내외 교류 공연과 학술 연구를 병행하며 가야금 예술의 현대화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후진 양성과 가야금 예술의 전승, 보급에 헌신하며 예술학원 가야금 전승 기지의 든든한 주도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어가며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연변대학 예술학원 가야금 예술의 브랜드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드렸습니다.

모을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 태동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 태동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면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전해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섭에도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명

관절하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구를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의 서기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구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종생, 광기훈, 여독삼, 주광, 장금추, 류기, 왕진화 같은 지도자들의 불만은 더 컸다. 그들은 이렇게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 대표로 종종생의 편지를 써서 장국도에게 끝없는 퇴각을 즉시 멈추고 섬사와 호북 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국도는 고립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장국도는 소하구에서 사장 이상 간부 회의를 소집하였다. 종종생 동지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다뿐입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 했지요. 기덕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었다. 그날 종종생 동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폐왕 장국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실패를 들어가며 근거 있게 비판을 했지요. 뒤를 이어 다른 지도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그들은 장국도가 도지개혁과 반익명 숙청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 네 차례 반포위 토벌에 나서면서 막무가내로 적을 얕보다가 악의반 근거지를 부랴부랴 떠나게 된 일, 특히 근거지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쪽으로 끝없이 물러나가기만 한 잘못을 비판하였다. 또 가부장적인 태도로 민주라고는 전혀 없이 당과 군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국도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비판하고 나서자 깜짝 놀랐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고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던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장국도가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까? 워낙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기덕님이 입을 삐죽하며 말했다.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국도는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꼭 집단 용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생을 서북혁명 군사위원회 참모장으로, 장금철을 총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했지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반발을 덮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장국도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기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만을 당했습니다. 모두 그를 믿었거든요. 다들 순진했군요. 그때는 종종생도 장국도를 믿었다. 전선 근거지를 개척하면서 종종생은 세 갈려로 포위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다. 다친 다리가 아직 낫지를 않았지만 지팽이를 짚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었다. 하지만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장국도는 대뜸 태도를 바꾸었다. 소하구 회의 때 이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무르익자 장국도는 손을 쓰기 시작했다. 1933년 2월 장국도는 전섬 제1차 대표 대회에서 종종생 등을 우파의 품에 안겼다고 질책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고 기류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장국도는 우파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덮어씌워
종종 생

사람을 체포하고 같은 날 서희신을 잡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즈음 홍군 14 참모주임 오전 홍군 사방면군 본부 참모주임 서옥장 홍군 4군 제1임 군장을 지내고 전선소배특구역 림시혁명위원회 주석으로 일하던 광계훈 아계환 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으로 지낸 여독삼 73사 정치부 주임 조자모 전섬 독립사 사장 임위장과 참모장 장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국도의 손에 죽었다. 종종생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름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다 보니 인차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버티진 못하여 한다. 기덕님은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종종생 동지야말로 우리 공산당원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식견과 인자한 성품에 탄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 태동이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갑자기 앞에 선 전사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마침내 조지를 빠져나와 백룡강 기슭에 난 골짜기에 들어선 것이다. 종종생 동지 일을 말하라치면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뿌리가 깊지요. 성방호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다. 장국도는 왕명의 명령을 받고 아계환 소베트 구역으로 갔다. 그 무렵 아계환 소베트 구역은 위험한 고비를 벗어나 근거지를 더욱 넓히고 있었다. 정종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애쓴 덕분이었다. 장국도는 오자마자 종종생을 홍군 4군 정치위원으로 내려보냈다. 종종생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었다. 국민당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향하여 3차 포위 토벌을 시작했을 때 종종생과 서양절은 이 기회에 부대를 밖으로 적극 발전시켜 황매 광제 일대로 남하하고 장강 일대를 위협함으로써 중앙소베트 구역의 3차 반포위 토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의견을 거부하였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영산을 점령한 다음 안경을 공격해 남경을 위협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경을 공격하려면 400리 남짓한 적 점령 구역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소웃다 꾸림이 터질 일이었다. 정종생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영산을 점령한 뒤에 잇따라 희수, 광제, 라전을 점령하고 적 7개 탄을 무찔러 중앙소베트 구역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종종생의 죄증으로 되어야 한다. 동쪽으로 안경을 공격해야 한다는 장국도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이끄는 부대에 북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면서 정종생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장난 리립삼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중앙소베트 구역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아계환 소베트 분국의 명령을 어겼다고 몰아붙이었다. 종종생은 군 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어 백자군 대숙청이 시작되었다. 정종생이 해직된 지 얼마 안 되어 홍군 4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장 허계신과 주유형이 체포되었다. 행군을 할 때에는 그들을 들끝에 묶어놓고 흰천으로 덮었다. 남하를 할지 동쪽을 칠지를 두고 논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정종생 편에 섰기 때문이다. 허계신은 황포공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북벌 시기에 엽정 밑에서 영장을 맡았다. 평소에 장국도를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장국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사교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워 국민당 쪽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장계석은 허계신을 없애려고 이간기를 썼다. 성이 종

0: 신 간첩을 보내 허개신에게 편지를 건넸다. 허개신은 특무를 체포하고 편지와 함께 군부에 넘겨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허개신이 남하를 주장한 것은 부대를 이끌고 장계석에게 투항하기 위해서라고 몰아갔다. 얼마 안 지나 허개신은 살해당했다. 이쯤 주유형 대극민 서봉인처럼 아계완 소베트 구역을 처음 일군 사람들과 많은 团 이상 간부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 숙청바람은 지방으로 번져 투쟁 경험이 풍부한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번 숙반으로 아계완 소베트 구역은 크게 원기를 상하고 말았다.
1: 그런데 아계반 소베트 구역에서는 어떻게 떠나게 된 겁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장국도는 군사를 전혀 모르는 데다가 정치나 사상 모두 좌우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0: 성방호가 말했다. 4차 포위 토벌이 시작되기 전 사방면군은 국민당군과 싸워 여러 차례 이기었다. 잇따른 승리 앞에서 장국도는 리승을 잃었다. 적의 4차 포위 토벌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서향전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국도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마침내 적이 진격해오자 적을 깊이 끌어들이지 않고 억지로 맞서 싸우기만 하다가 근거지를 대부분 잃고 말았다. 그러자 장국도는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하구 북쪽에는 황시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소베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적을 무찌를 지언정 절대 아계완 근거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1: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계완에서야 자꾸만 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떠났다 치지만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는 한창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기덕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1: 장국도 말로는 전선 소베트 구역은 물이 다 빠진 레몬이라 하더군요. 물 빠진 레몬이라니.
0: 모태똥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1: 그럼 다시 세운 근거지가 또 물 빠진 레몬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려야 하나?
2: 뭐 사실을 말하자면 적이 무섭기 때문이죠. 사방면군은 여섯 갈래로 조여오는 적의 포위 공격을 짓부시고 적 8만여 명을 무찌르면서 위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장국도는 장계석의 전선 근거지를 쓸어버리려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놨죠. 특히 호종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조항홍군의 근거지를 잃고 하는 수 없이 장전길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는 혁명의 침체기에 들어서서 더 싸우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 원인으로 되죠. 장국도는 나중에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고 감숙 남부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다가 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술책을 부리게 됐죠.
1: 술책이라니.
2: 가릉강 싸움을 틈타서 전방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주력 부대와 유객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발을 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었죠.
0: 가릉강을 무사히 건너자 장국도는 아무런 회의나 의논도 없이 근거지에 있는 모든 유객들을 끌어모아 여성 독립团 두 개를 편성을 하고 지방기관과 향이상 조직의 간부를 모두 데리고 천선 근거지를 떠나 주력부대를 따라 서쪽으로 나갔다. 장국도는 적들의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면서 집을 수태 태워버렸다. 부대와 후방기관이 가릉강을 건넌 뒤에야 전방에서 싸우던 주의원들은 장국도와 2년 동안 피흘려 일군 근거지를 버렸고 자기네 고향도 적들한테 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위급 지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 모태똥이 말했다.
3: 아, 정말 그래요. 모을가에서 장국도가 군대를 좌우 두 갈래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의했지.

0: 지금 보면 딴 공리가 있어서 벌인 일 같군요. 딴 공리라니요? 생각해보세요. 천선 근거지를 떠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아바에 간 다음에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자고 할 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성방모와 리덕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덕님이 말했다. 아, 우리가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강은 아마 더 힘든 곳일 겁니다. 그런데 장국도는 왜 그런 곳을 좋아할까요? 언제나 서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지요. 사천 서강 아니면은 서강 청해 신강 서장인데 그야말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이 당나라 사람 규염객을 알고 있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규염객이란 사람 생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천하가 이세민을 진짜 전자라고 모시니까 그러니 큰 중국 땅에서 너와 천하를 다투고 싶지 않으니 외진 곳에 가서 임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교염쟁은 정말 가산을 몽땅 친관대조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남쪽 바다로 가서 어느 작은 나라에 임금을 죽이게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임금은 임금이지 큰 임금이 못 되면 작은 임금이라도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 못하면 자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도 되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얼마 안 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앞에 고제가 보이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아 건네 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 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1: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곽 싸면 보통 네곽을 드렸죠.
0: 네.
1: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보신환을 5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7곽에 5곽을 드리고 15곽 싸면 15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0: 네.
1: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정두섭이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도 나오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이, 손발이부터.
1: 남자들이 참은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네.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1: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

0: 자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열선 비대, 그 다음에 방광, 또 더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열선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1: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열선 비대라는 게 어떤 심해를 취하는 게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1: 그게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써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0: 네, 그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1: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건의보시아를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답답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쓰러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1: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1: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1: 네, 선생님, 그래서 내일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국,
0: 저, 좋습니다.
1: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1: 내가, 저는 15시간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나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켜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쇠를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나매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자꾸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을 때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3: 그리고 마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을 때다.
0: 네.
3: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예. 때는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맞습니다.
0: 예, 치료 잘 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저는 건네보시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4: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호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하고 예 그러고 오림지 안 싸도 오림지 나고 소도 오림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 된다.
0: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오늘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던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
0: 얻어지고
4: 만에 두 번 보고
0: 예.
4: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끓여 나가던 게 그것도 못 얻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0: 예.
4: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얼마 좋습니까?
0: 예.
4: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빼마르던 게
0: 예.
4: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

0: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천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1: 그 천원을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그 천원을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0: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쁩니다. 이런 약이 예. 예. 예. 그렇게
0: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3: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예.
3: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 또 잠자룩은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3: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매 아프면 어디매를 대서라고 약
1: 임시 구급 약이죠.
3: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3: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매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1: 맞습니다.
3: 속이 또 바꾸.
1: 예. 예.
3: 그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3: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그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 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하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듣고서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서리
1: 예.
3: 그래 결심하고서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3: 심하고 이럴 텐데
1: 예.
3: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 예.
1: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3: 예.
1: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3: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3: 예.
1: 예.
3: 그래서 소배에 잤던 것도 예, 지금이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로 하고.
3: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3: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뭐로 내려 무슨 늙은이들 맛사니까 때 해야 밥 먹잼.
1: 예.
3: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단해졌습니다.
1: 예.
3: 그래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3: 예.
1: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3: 예.
1: 참가하십시오.
3: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이론이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우리 아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 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런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1: 네. 맞습니다.
4: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 이 그랬대다.
1: 네.
4: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4: 예.
1: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4: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다음에 그 아 이 요즘 좀 조금 살만하다는 이런 감정들
1: 네.
4: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1: 네.
4: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리지널 하는 거 보면 검은 추득추득, 굉장히 한, 또 달아야 되지. 굉장히 네.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어 단계로 내기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시다. 오잠, 네. 오잠 이런 감 느낀 다음에,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지.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라는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건뇌 보신한이란 이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2: 네.
1: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한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조직 위축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5: 해독작용, 그 다음에 정열작용. 그래서 이 겨울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0: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배출고 올리느냐 하고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타수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요. 겨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알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일산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0: 예.
2: 예, 소비 시월이 다가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가 다.
1: 네.
2: 혈압도 소리 잘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식사도 또 이거 잘하고, 예.
0: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미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거 좋았다.
0: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병 중에는, 그 배달 받아 그냥
0: 쓰다 그런다.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겨고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고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땅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네, 이 깡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그래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에 비를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그래서 자꾸 제 간의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예, 이거 시간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예, 깨고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우리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고 그랬거나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0: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3: 예. 예. 술로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1: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뭐죠?
1: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연기 깡패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예수 분이 아직도

0: 저 다리 아프면 아니 그게 저게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돈 쓰는데 그건 또 많이 벗은다 지금.
1: 그렇지.
0: 제가 그동안에 지금 그들 많이 나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가수가 다 쓰는데 가수들은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0: 우리 다리 아프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 양쪽 좀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사드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0: 충분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5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저기 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의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리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첫 곡으로 담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향길을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웃음도 누군가의 하루에 생명이 되는 빛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리상길 인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음은 모든 그림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래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 있기에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만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영감이 샘솟습니다. 쉬는 것 역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섬서성의 서안입니다. 과거 장안이라고 불렸던 이곳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고도 중 하나입니다. 서안은 섬서성 중부 관중평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은 화산을 마주하고 서쪽은 금령산맥에 이어지며 북쪽에는 황하의 지류인 위하강이 흐릅니다. 난온대 습윤한 대륙성 계절풍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추우며 봄과 가을은 날씨가 쾌적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서안은 옛날부터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진, 한, 당 등 13개 왕조가 이곳을 정했고 수천 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고대 비단의 길의 기점이기도 한 서안은 동서 문화가 교류하고 융합했던 거점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대 유적과 현대 도시 풍경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서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최고의 명소 바로 진시황 병마용입니다. 진시황 병마용은 중국에서도 10대 풍경구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 제8대 기적으로 불리며 중국 고대 진나라 문명의 대표적인 보물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자신의 생전 위업을 기리고 사후에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릉묘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수십 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974년 현지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토용 밥편을 발견하면서 수천 년간 땅 속에 잠들어있던 병마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1호갱, 2호갱, 3호갱이 자례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호갱입니다. 넓이가 14,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보병과 전차 부대가 조직된 전투 대형으로 배치됐습니다. 수천 년은 수천여 토용이 서 있는 광경은 보는 사람들에게 장관을 이룹니다. 특별한 점은 이 모든 병사 토용의 얼굴이 지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얼굴형, 눈썹, 수염, 그리고 표정이 전부 제각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치 실제 사례는 군인들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머리 장식, 갑옷 복식까지 진나라 시대의 군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호갱입니다. 2호갱은 보병, 기병, 전차 부대가 합쳐진 복합 전투 부대의 갱입니다. 1호갱보다 규모는 작지만 구성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여기에서 장군용 토용, 기병 토용, 활쏘는 석궁병 토용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장군 토용은 키가 더 크고 정교한 갑옷을 입고 있으며 위엄 있는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3호갱은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전체 형태가 군사 지휘부 본부의 모습으로 최고 지휘관이 머무는 곳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많지 않지만 지휘 기구의 구조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병마용 박물관 전시관에는 갱 안의 토용 외에도 출토된 실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 창, 석궁, 화살촉 등이 나왔는데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이 거의 슬지 않고 날이 여전히 날카로운 것도 있습니다. 진나라의 뛰어난 금속 재련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병마용 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진시황릉 원구가 있습니다. 거대한 인공흙 언덕으로 지금도 높이 50여 미터에 달하며 푸른 나무가 덮여 있습니다. 지하 궁전은 아직 본 발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헌 기록에 따르면 지하궁 안에는 강과 바다를 상징하는 수운이 흐르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현대과학 조사에서도 이곳 토양에서 수운 성분이 높게 검출됐습니다. 병마용은 단순한 토기 조각상이 아닙니다. 진나라의 군사제도, 복식, 예술, 그리고 공예 기술, 사상문화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는 교과서입니다. 2000년 전 중국 통일왕조의 강대한 위용을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서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명소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서안성벽입니다. 서안성벽은 중국 현존하는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명성시대 성벽 유적입니다. 거대한 벽돌로 쌓은 성벽은 둘레가 약 14km에 달합니다. 성우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낡은 성벽 위에서 안쪽의 옛 시가지와 바깥쪽 현대도시 풍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 성벽 위에 오르면은 석양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성벽

반쪽 옛 도심에는 종루와 고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루는 서안 도심의 중심에 서 있으며 명나라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종을 울려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서쪽에 위치한 고루는 저녁에 북을 쳐서 해가 지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종, 저녁북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두 건축물은 전통목조 루각 건축의 대표 작품으로 안에는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어 옛 악기와 각종 역사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건축물에 화려한 조명이 켜져 야경이 매우 장관입니다.

당나라 시대 서한의 영화를 느끼고 싶다면 대안탑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안탑은 자은사안에 위치하며 당나라 고승 현장법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높이 64m의 7층 석탑은 당나라 건축의 대표 걸작입니다. 탑 안에는 현장법사의 행적과 불교문화 관련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탑 앞 광장에는 분수쇼도 열려 밤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안탑을 돌아본 후 남쪽에 위치한 대당 불야성도 추천합니다. 당나라 장안성의 문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관광지로 낮보다 밤이 더욱 화려해서 서한 야간 관광의 대표 명소로 꼽힙니다. 자은사, 대안탑 풍경구와 이어져 있어 함께 둘러보는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은 원래 도시의 일반 도로였지만 당나라 문화를 살리기 위해 재정비됐습니다. 길 양옆에는 당조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고 넓은 보행자 거리로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습니다. 거리 전체가 조각상, 벽화, 조명, 포장 장식으로 꾸며져 마치 천년 전 당나라 장안의 거리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리를 따라가면 당나라 유명 인물들의 조각상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당태종 리세빈, 리베, 두보 등 정치가와 문학인들의 조각이 세워져 당나라의 역사와 문학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닥에는 당조시의 구절과 역사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 걷는 내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진정한 대당 불야성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온 거리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건축물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거리 곳곳에서 각종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데 당나라 복장을 한 배우들의 퍼레이드, 전통춤, 악기 연주, 마술 공연 등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천무후 행진 퍼포먼스가 가장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이 공연 시간에 맞춰 찾아옵니다. 거리 양쪽에는 각종 기념품 가게, 전통 공예점, 미식 식당과 간식 가게가 즐비합니다. 서한 현지 음식부터 전국 각지의 간식, 당나라 문화를 응용한 창의적인 간식과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불야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밤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대당 불야성은 단순한 상업 거리가 아닙니다. 고대 당장안의 화려했던 풍모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으로 역사 문화와 현대 관광이 결합한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대한

답이 야경과 어우러져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한 여행 시 해가 진 뒤 시간을 내어 이곳을 거닐면은 천년 고대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도 선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음식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중지방의 전통 음식을 비롯해 여러 민족의 음식이 모여 다채로운 미식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안은 탄수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각종 면 음식들이 혀를 자극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중국식 고기 샌드위치 로지아모입니다. 밀가루로 구운 둥근 빵 안에 잘 볶은 양고기 혹은 소고기를 잘게 썰어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겉빵은 바삭하고 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서안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맛봐야 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다음은 양고기 포탕, 양로 포모입니다. 잘 익은 양고기를 뜨거운 국물에 넣고 빵을 찢어 넣어 먹는 섬서성 전통 음식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양고기 국물은 향이 그윽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취향에 따라 파, 고수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특히 별미입니다. 그리고 뺨뺨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넓고 두꺼운 수타면에 진한 고기 소스를 얹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어 비벼 먹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양념 맛이 진해 서북 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국수 음식입니다. 서안의 밤시장으로 유명한 휘밍가에 가면은

다양한 간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육고기만두, 산채를 넣은 각종 전병 등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섬서성 특색 디저트로는 쩡거우, 쩡거우가 있습니다. 찹쌀로 쪄낸 떡에 팥소를 넣고 각종 견과류를 얹어 만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습니다. 술맛이 은은한 미주도 서안의 특색 음식, 음료입니다. 쌀로 빚은 미주는 달콤하고 도수가 낮아 음식과 함께 마시기 좋습니다. 서안은 아침 문화가 풍부해서 아침 시장에 가면은 맛있는 미식들을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고도 서안을 둘러봤습니다.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이곳에는 진시황 병마용이라는 세계적인 유적부터 완벽하게 보존된 고성벽, 당나라 불교 건축의 대표인 대안탑까지 수많은 역사 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궁궐터를 거닐다 보면은 천년 전 장안의 영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만큼이나 매력적인 것이 바로 서안의 미식입니다. 서안의 미식을 맛보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과 활기찬 현대도시 생활이 함께 숨쉬는 서안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냥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봄, 가을 쾌적한 계절의 서안을 찾아 성벽 우를 걷고 박물관에서 유물을 감상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는 뜻깊은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유적과 활기찬 현대 도시 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기념품이나 사진을 꺼내볼 때 우리는 그곳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기심, 두려움, 즐거움 등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가져온 가장 큰 기념품은 냉장고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아닌 추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겠죠?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선 작곡의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바라며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김종권 작사 박송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해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관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이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려 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더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쌍눈과 쌍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 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 통과 호흡 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은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으르란 맛이 잘 느끼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 싹이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상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을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뭐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에서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세요.

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 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 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건강 원칙에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자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와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우룡황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염결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 공안 분국제일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서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반일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서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서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국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서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보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형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순권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열사 시세형 동지의 사적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는 흔히 부족점을 결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고 성장할 동기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연습할 이유도 용서를 배울 일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안송철의 소필 지지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던지 조카에는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밀가루 지짐을 찾곤 한다. 뭐 내가 군 지짐이가 맛이 최고라나 그게 무슨 그리 맛이 있다고. 지금 애들은 우리 세대는 구경도 못한 좋고 희한한 것들을 기껏 먹어 너무 질려 저러는지 이렇게 속으로 두덜거리며 나는 싫은 대로 주방에 들어섰다. 요리에 좀 흥취가 있는 나는 남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기 좋아한다. 밀가루 지짐이 전이나 부침개로도 통하지만 우리 동네선 부치고 굽는 것을 총칭하여 감자 지짐이 녹두 지짐이라고 부른다. 나도 원래 순 밀가루로 지짐이를 구웠는데 언젠가 한족들이 또 구울 때면 부추를 곁들이는 것을 보고 힌트를 받고 색다른 밀가루 지짐이를 구워내게 되었다. 즉 애호박, 부추, 시금치, 당근, 양파, 팥잎 등 채소를 채칼로 치고 칼로 가늘게 썰어 밀가루와 혼합한다. 물을 적당량으로 맞추고 주걱으로 휘저는다. 물은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주걱으로 그 혼합체를 퍼흘릴 때 좀 찰지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다. 아시다시피 소금은 맛의 원조이고 기본이다. 소금을 밀가루 혼합체에 조금 넣어두면 슴슴하지 않고 맛이 더 좋다. 다음 각자의 구미와 기호에 따라 기름을 두거나 두지 않고 지짐이를 구워내면 된다. 이런 지짐이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색상 또한 보기 좋은 신메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 밀가루 전에 들어간 여러 가지 식재료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그 여러 가지 맛들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노랗고 빨간색에 파란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더구나 입맛 돋우며 한결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조카는 이 메뉴로 구이점을 오픈하면 대박날 것이라며 붕붕 든다. 나 역시 단조로운 재료들이 미묘하게 조화를 이룬 밀가루전을 보느라니 스스로 감개가 무량하며 감탄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다종 지짐이와 흡사한 것 같다. 사회 군체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에는 여러 가지 식재료와 비슷하다. 식재료들이 밭에서 농부의 손을 거쳐 미소한 종자로부터 각종 채소로 자라듯 인간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부단히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배우고 흡수하여 점차 혹자는 부추, 혹자는 당근이나 양파로 된다. 개중 어떤 이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으로 변신하며 또 어떤 이는 한눈물만 꾸준히 파는 전문인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빛내며 살아간다. 또한 이런 수많은 식재료와 개개인이 조화를 이루어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일꾼들이 빈 공지에 녹화를 했다. 굴착기로 땅을 파는데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이 드러났다. 말이 조각이지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조각이었다. 크기는 서너 미터가량 돼 보이고 두께는 반 미터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어찌나 무겁고 든든한지 굴착기도 부셔버리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했건만 꿈쩍도 않은지라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이 발생했다. 힘이 장수인 굴착기도 어쩌지 못하고 백기를 든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조각을 일꾼들이 다루지 않겠는가. 10명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글쎄 현대화 도구라곤 전혀 없어 지렛대, 철관, 삽과 곡괭이며 나무 토막 등 원시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몸통이 엄청 큰 콘크리트 조각에 도전장을 내민다. 굴착기도 손을 들었는데 저런 장난감 같은 걸로 하며 나는 어이없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심심하던 차라 창가에 붙어 계속 구경했다. 그들은 팀장인 듯한 사람의 구령에 따라 지렛대로 콘크리트 조각의 한 모퉁이를 들고 그 밑에 벽돌장을 받치고 또 좀 더 높이 들고 벽돌장을 더 얹는데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하니 조각은 지면에서 반미터 실이 되게 들렸다. 잠시 후 그들은 지렛대와 긴 철관으로 그 조각을 맞은편으로 번지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허나 원래 거대한 조각은 좀 움직일 뿐 별 차도가 없다.
나는 아무렴 기계도 어쩌지 못한 걸 사람이 하며 머리를 저었다. 일꾼들도 뭔가 부지런히 담론하는 듯 싶었다. 얼마 후 누군가 정과 매를 가져온다. 이어 그들은 정을 그 조각의 가운데 대고 매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참 매실하니 불가사의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요술이라도 피운 듯 일꾼들을 조롱하던 조각이 돌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이어 일꾼들은 합심하여 그 조각을 경사도가 심한 언덕에 비스듬히 방파제 삼아 세웠다. 덩치 크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던 콘크리트 조각이 어느결에 방파제가 되어 유용지물로 되었다. 평범한 일꾼들이 지혜와 힘, 마음을 합쳐 방파제란 지지미를 구워낸 것이다. 제 아무리 현대화한 장비라 뽐내도 필경 주어진 틀과 공식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많은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굴착기는 단일색의 지지미밖에 굴 수 없지만 사람은 지혜와 재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할 수 있기에 단일한 지지미 외에도 칠색 찬란한 지지미도 구원할 수 있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평범한 일꾼들은 힘과 마음을 합쳐 제갈량보다 더 맛깔스럽고 더 보기 좋은 걸작을 만들어냈다. 이에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여기에서 나는 마음과 마음이 동그라미가 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여지껏 나는 자신이 지지미를 굽는 고수이고 유단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기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작은 존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그라미를 그리면 달에도 오르고 미지의 별 세계에도 날아갈 수 있으며 수천 미터 심해에도 들어갈 수 있다. 방울방울 물이 모여 작은 내를 이루고 허구많은 강물이 흘러들어 대해를 이룬다. 인간 매개에는 무한한 우주에선 하나의 모래 아래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민물이 모여 서로의 부족점과 단점을 미봉하고 채워간다면 기필코 커다란 둥글며 맛 좋고 빛깔 고운 지지미로 탈바꿈할 것이며 그 큰 지지미 속에 나 개개인의 작은 지지미도 들어있지 않을까. 다음 수필입니다. 리 삼민의 수필, 벌과 나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게이트볼을 치고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려고 베란다로 나갔더니 뜻하지 않던 광경이 시야에 안겨왔다. 벌과 파리가 빈 맥주병 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의 집에 날아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벌과 파리가 병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날렵하고 힘이 센 벌은 햇볕이 드는 맥주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느라고 악전고토하고 있었고 멍청한 파리는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헤매였다. 도대체 어느 놈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여 한참 테레비를 시청하다가 다시 베란다로 가보았더니 햇볕이 드는 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던 벌은 지쳐서 죽어버리고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파리는 반대쪽 병 주둥이로 나가버렸다. 항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꿀을 채집하려고 사체로 날아다니다가 빈병에 갇혀 목숨을 잃은 벌과 빛의 방향이나 유리의 불가사의한 정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곳이 안 되면 어두운 곳으로 육박하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운명을 대조하노라니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리를 머릿속에 또래 뒷공무니만 따르지 말고 중국의 과일과 채소를 가져오세요. 창고를 열고 내가 팔아줄게요 하고 말했다.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고 집주인의 말에서 계시를 받은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과일과 채소 장사에 접어들었다. 나는 장장 13년 우스리스크 울라지보스토크를 전전하면서 30여만 원의 빚을 허물어버리고 목돈을 쥐게 되었다. 길은 좁고 사람이 많은 절주 빠른 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롤리에 얼매긴 벌을 따르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쪽이 안 되면 어두운 쪽으로 내달리면서 끝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행동은 잘 살아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계시를 주는가.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돈 벌기가 힘들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의 술상에서 늘 들려오는 하소연이고 신세 타령이다. 고통은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때론 더 큰 힘으로 두 발로 우뚝 서기도 한다. 철마다 모습을 바꾸고

꺾어가며 새롭게 변모하는 은행나무가 될 수는 없어도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갖고 갈 고운 나의 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신들매를 조여보자.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만을 머물다 갈 티끌 같은 운명이 아닌가. 열린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보다 겸허한 마음과 끈질긴 정신으로 인생의 연륜을 새겨가자.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서는 삶의 쉼표입니다.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여유시간에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춘가입니다. 작가 에위가 쓴 장편소설로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3세대와 6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곤곡 백사전의 전설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고 현대 내 정사적 처지와 대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사법관념의 변천, 민영경제의 권리기, 세관의 대외무역 등 시대적 배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진정한 핵심은 정입니다. 소설은 옛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사건 자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3세대 운명의 굴곡과 여섯 가정의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곤곡의 명청 서윤춘과 진일타, 판사 송지환, 의사 법문경, 그들은 깊은 정 때문에 파멸하고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 일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갇혀 지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평생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채소시장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학학자인 종숙여가 10년간 국내 50여 개 도시에 200개가 넘는 채소시장을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채소시장을 전면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채소시장의 역사, 로점상 군체, 채소시장 배후의 공급망, 식품 소비문화, 도시 공공관리 등 의제를 탐구하면서 중국 특색을 지닌 채소시장 자체의 근성과 활력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채소시장이 식품거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현재, 지역과 세계, 개인과 공동체를 더 긴밀히 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화 진척 속에서 채소시장은 하나의 독특한 사회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음식과 토지, 서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생활의 온기와 생생한 일상의 정취를 담아왔습니다. 중국인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채소시장에서 도시 생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음은 선생님은 사랑으로 긴 세월을 이겨낸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국교원보에 게재된 전국 각지의 부동한 교육 분야 일선 교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 황호는 다년간 교육 분야를 보도해온 보도 일꾼입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신간 전반에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정감은 20명 교원이 오랜 세월 강단에 서서 위대한 일상을 창조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교육 리념은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업의 발전과 교원 대우의 풍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다음은 호랑이 새끼의 등대라는 책입니다. 호랑이 새끼라고 불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오촌의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주인을 따라 외딴 섬으로 올라가 등대를 지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외롭고 씁쓸한 모습, 큰 태풍과 파도가 자주 들이닥쳐 물질적 결핍을 겪는 일, 주인의 아내와 딸이 주인을 문안하러 가던 중 그만 목숨을 잃은 등 등대지기의 세월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촌의 일상과 외딴 섬의 사계절이 촘촘하게 어우러져 작가의 필치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작가 오주성이 쓴 이 소설은 삶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자각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채 문학적 진실성과 현실감을 뛰어나게 포착함으로써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그림 속의 인간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강아지의 시선으로 풀어낸 순수한 어린 시절 서사는 풍성하고 촘촘한 줄거리 및 이야기의 세부와 어우러져 거대한 삶의 물결을 되살려냅니다. 다음은 출애기 의호상인들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9명 의호상인들의 실제 해외 진출 이야기를 배경으로 세계에서 구매하고 세계에 판매한다는 민간 상업의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들은 중국의 소상품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골목골목까지 가져가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화 이론과는 달리 장락천과 왕종함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생활세계 세계화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의호 상인들은 소상품을 매개물로 삼고 진정으로 이국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공통으로 지닌 선의로 신뢰를 얻고 자의를 존중하는 지혜로 타국에 스며들며 리익을 함께 나눈다는 리념으로 상생의 상업적 생태를 구축합니다.

무력발전사에서 현지 조사에 오랫동안 신성한 색채가 부여됐습니다. 연구자가 타지에가 언어를 배우고 토박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인 민족지를 써내는 화면이 각색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지 조사는 어떤 것일까? 영국의 인류학자 나이젤 바리가 선진한 인류학자라는 책으로 현지 조사에 대한 학계의 낭만적인 인상을 타파했습니다. 전에도 현지 조사의 현실을 발견한 인류학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밝힌 첫 학자는 바리입니다. 나이젤 바리는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작가입니다. 194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영 박물관 민족지학부에 재직하며 보조관리자 겸 부속 인류학 박물관 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7년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와 요족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계에서 배운 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관련 문헌을 읽고 간단한 현지어를 익히고 카메라와 녹음기,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직접 현지인과 함께 살며 그들의 친족관계와 의식, 행동들을 기록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훌륭한 민족지를 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룬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구 허가를 받기 위해 그는 수많은 곳을 오가며 진땀을 뺐습니다. 서류 하나를 받으려면 다른 서류가 필요했고 그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다와 요족 마을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첫날부터

말라리아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며 그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생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는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고 집차는 수없이 고장났습니다. 현지인과의 소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워온 언어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고용한 통역관은 자주 답변을 즉흥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가 선물을 건네야만 마을 사람들은 질문에 답변했고 그가 연구를 주로 한다기보다 현지인들의 생활 리듬과 요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자신에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천진했던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유머러스한 필체입니다. 학술 보고서처럼 딱딱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낱낱이 까발리면서도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자학 섞인 농담과 생생한 에피소드로 독자를 웃게 만들면서도 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보다 험난한 작업인지 진지하게 전달합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그는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 책은 학술 논문 대신 유머와 자조로 가득 찬 에세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의 현지 조사에 대한 천진난만한 상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학계의 미흡함과 학계가 현지 조사에 부여한 낭만 색채 등등 때문에 파리는 당연히 현지 조사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선 뒤 상상과 현실의 격차를 겪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현지 조사 경험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그의 준비는 비교적 충분한 편이었으며 실제 현지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파리는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이는 경험 부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계 훈련 방식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천진한 상상은 학계 훈련 방식과 개인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상상이 깨진 현상으로부터 무엇이 탄로났을까요? 파리가 겪은 처참한 경험들은 현지 조사는 결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파리는 인류학자이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하고 병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활면에서의 어려움은 조사에서 없애야 할 부분이 아닌 조사 대상 자체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면에서도 파리는 점차 자신과 현지인들의 관계가 상상했던 협력관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입장에서 그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파리가 계속 질문을 해오는 이상 기회를 잡고 편의를 얻어도 괜찮다고 여겼기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천진했던 상상이 깨지고 파리는 천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천진함의 의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에는 무턱대고 천진했으나 상상이 깨진 후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솔직히 적었습니다. 처음에 다와 요적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하고 기록하며 글을 쓰고자 하는 그에게 결코 천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진한 인류학자는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군분투한 한 지식인의 생생한 모험기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웃음과 공감으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농민들만큼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논밭,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노래했습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씻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그 소리만큼 정겨운 소리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그리운 분들에게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을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는 것 어떨까요? 원어연 작사 신학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아산을 주제로 다룬 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는데요. 고향의 금파도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려주죠.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모란계 준비했습니다. 주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신.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들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척추동물은 4만 6,900여 종인데요. 상어, 개구리, 뱀, 닭, 비둘기, 참새, 원숭이 등 동물들이 모두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무척추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곤충들이 무척추 동물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렁이, 오징어, 거미, 달팽이 등 동물들이 포함이 되죠. 김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송아지를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더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영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榴련을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류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류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먹이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중의사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영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영길시 중의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말지어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조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래라는데 이야기 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전표성위염, 비후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한어로 조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네.
1: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옥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이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는 이구어싱 수면장애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0: 5% 정도로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박연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를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이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하나하나 열어 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의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우울증에 공포증에 궁지라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조에 정신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조에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 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1: 네.
0: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위증부초란데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머리도 아프고 위에서 소리도 나고
0: 머리도
2: 아프고
0: 각
2: 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나이는 77살입니다.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0: 예약이 됐습니다요.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심장이 좋지 않아. 저번에도 갖고 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오늘도 가서 좀 떠벌떡하는데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 말이에요.
0: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0: 어떤 상황입니까?
4: 얼음지 나서.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4: 알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5: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면 머리 아프게.
0: 그다음
5: 뭐 오후마 되면 휑휑하면서 어지럽고 그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 해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또 한번 실험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료 받으려고 좀 예약해 주십시오.
0: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경 환자라서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0: 예예.
1: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1: 예, 그래서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0: 예, 어떠냐 하십시오. 예?
1: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한다로 봅니까?
0: 예, 이분은 우리 길대중님 문제부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1: 알았습니다.
0: 예, 예.
1: 그럼 이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만 길래. 예, 예.
1: 예, 예, 예. 예, 예, 예.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매석으로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0: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다른 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가 좋다 말했나?
0: 예예예. 예, 예.
3: 소변 삼지 못한 나만
0: 아,
3: 이마에 효과 좋습니다.
0: 아, 실금증 있군요. 예예.
3: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매석을 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4: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고 합니다.
0: 예.
4: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박장호주맥에서 부취쉐하는 약을 쓴 게 예,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0: 예,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맞아,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죠.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오늘 또 가서 또 오늘 굳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도 주원장인가?
0: 예, 수원장.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모든을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뭐니까 그 효과가 좀 알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0: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박윤도 주임님을 예약하기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흐리멍덩하고, 예.
0: 예, 예.
6: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0: 그렇죠, 예.
6: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서리 박윤도 주임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 떡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면 이랬대다.
0: 예, 예, 그렇죠.
6: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하는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서반도 잘 내려져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6: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6: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제가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7: 네,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7: 저는 위축성 위염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저번에 박창호 선생님 믿어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예.
7: 그래서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1: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네.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예,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3: 나이
2: 네.
3: 아, 선생님이도 약을 저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0: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예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3: 그 이름 뭐든가 그, 제일 큰 이름 뭐든가
0: 그 이사 선생님 여러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3: 강철 저, 어제 그 주임 이사님
0: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예예예
3: 예.
0: 예, 오전에 예
3: 연결됐으면
0: 예예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 예, 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제도 남았습니까?
0: 예, 듣고 예. 있습니다.
4: 아,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저거는 그 좀 이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네.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0: 예예
4: 그래서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0: 예
5: 벽이 두껍다고.
0: 예, 단남비호. 예, 예.
5: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이게 뭐 이게 소화도 해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0: 예.
5: 전에 좀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5: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0: 예.
5: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아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예, 예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지럼증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진게가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0: 예.
6: 머리 아픈 거나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난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0: 예.
6: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저 전화 맞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7: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래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들어 다 빼가 빼게를 맞추면서
0: 예, 예.
7: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0: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7: 예 강철수 선생님.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그래요. 예
0: 예 예 예.
7: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7: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합니다.

0: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3: 예, 예, 예.
2: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2: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3: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오전에 찾아가면.
3: 예, 예, 그렇죠. 예,
2: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네, 제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경추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3: 예, 예. 예.
4: 뭐 거의 호전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리고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더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대의 두통증이라든가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의 퇴행성 관절염의 요추간판 도출증에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려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에 빅맨티라는 데에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저의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저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의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의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그리고 생활하고 공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0: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예?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예? 이런 질병은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예?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네.
0: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예?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죠. 근심이 태산 같고 예?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예? 공포에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예?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을 성류시처럼 단단히 뭉치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마음을 긴밀히 이어주며 각 방면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해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위업을 이룩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강 민족 지역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우리조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민족 단결과 변강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강 단결 안정, 번영 진흥, 장기 안정의 신시대 새 장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우리조는 74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을과 전국 첫 번째 민족단결진보 선전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일련의 선전교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바 10가지 함께 계를 특색 활동을 펼치고 주급 중점 추천 활동 30개와 현시 기층 실천 활동 142개를 통괄 기획해 민족 단결 리념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선전을 중점 활동의 하나인 본보기와 동행, 모범의 발자취, 민족 단결 진보, 전역 순회 강연 활동이 일전 훈춘에서 가동됐습니다. 강연 활동은 전주 8개 현실을 찾아 각 업종에서 온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해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입니다. 이번 선전 강연 활동을 통해 우리 기청 사회구역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청 선전 강연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집집마다 심입되게 하며 민족 단결의 꽃이 기청에서 항상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농촌구 부국장 유조입니다. 변강이 뿌리 내려 서로 지키며 도와온 선진 모범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교양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구체 사업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본보기들을 따라 배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기층봉사에 융합시키고 알심들여 농업 관련 실사를 잘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하겠습니다. 언어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문화가 융합되면 마음이 하나로 됩니다. 우리조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깊이 갖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소통 교류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연결시 주황소학교에서는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 보급을 일상적인 덕육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웅변,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국가 통영어로 문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주황소학교 학생 리진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전 명작들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표준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연습도 하면서 한어 언어 문자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아이들이 생동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중화 문화의 심오하고 풍부한 매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수 부교장 전월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체험관에서는 전부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사용해 국수, 중의학, 다예, 전통수공예 등 몰입식 학습을 합니다. 언어를 유대로 여러 민족 사생들이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누게 추진하면서 듣고 말하고 설명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수업 주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와 공동체 연맹을 설립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선전강연과 주제웅변 경연을 상시적으로 펼치면서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전국 학술연구 토론회에서의 풍채 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 여러 민족 교원들은 양성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련으로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능력이 뚜렷이 향상됐으며 민족 단결 교양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학생들이 잘 배우고 확실히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어문교원 리청훈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표준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표준어 매력을 깊이 느끼고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량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떳떳한 중국 사람이 되라고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언어문자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규범적인 글쓰기와 랑송 속에서 문화적 자신감을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정서적 동질감을 강화하며 언어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청춘의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120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 학교로 명명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적인 교육 교수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항일 연군의 길 다시 걷기, 문화재를 통해 역사 알아보기 등 40여 개의 견학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근 만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해온 위대한

실천을 체득했습니다. 여러 민족은 공간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열린 천인 비빔밥 활동 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0: 종합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안념입니다. 이번 주제 활동을 한 목적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 문화의 전통적 매력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속에서 이웃 간 거리를 좁히며 민족 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에 입선된 우리주는 높은 표준으로 33개 촉진 기제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로선 14갈래를 발표했으며 관광 플러스 무형 문화재, 관광 플러스 미식 등 일련의 몰입식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관광객들의 관광 과정에서 중화 문화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끊임없이 깊이 하게 하면서 문화 관광 융합으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연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초청 가정 대표 왕시호입니다. 색상이 산뜻한 여러 가지 복식을 보고 여러 민족의 특색 복식도 봤으며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재 전시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활동도 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문화 분위기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주 5개 변경현시의 98개 변경촌에서 서부교획 위국수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초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면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소박한 집밥에는 민족 단결의 따뜻한 정이 스며들어 자원봉사자들 손님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며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함께의 따뜻한 식사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아 조화로운 변강의 단결 분투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왕연명입니다. 저는 길림 연변 활용 송산진에 뿌리 내려 카메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변강 향촌진흥의 생동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층에서 대중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가운데서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층 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협조하는 한편 전자상 거래를 통한 농촌 지원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천여 차례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해 현지의 귀버섯, 꿀, 입살 등 특색 농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현지 실정에 맞게 삼삼을 국도 연선의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의 새로운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 부민에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가양입니다. 저는 주로 마을의 문화관광 선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제를 앞두고 저는 삼삼일 국도 변경 1일 관광 선전문을 기획해 내놓았습니다. 초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기층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기층에 와서 빛과 열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근 1년간 1300여 명의 서부교획 자원봉사자들이 시대 부름에 호응해 나라에 보답하려는 리상을 품고 선으로 연변 농촌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은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를 촉진하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써나가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혼입니다. 그늘 류캅 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고고학적 실증과 문헌,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해온 과정과 중화 문명이 다원일체로 면면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1: 문화 전파 면에서 감

지하고 려야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문예 청품의 창작은 단결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겠습니다. 연변 가무단의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근 100차례 공연됐습니다. 민족무용그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역사에 초점을 맞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공동으로 삶의 터전과 조국을 수호한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종목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러한 문예 정품들을 통해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참조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공유의 정신 터전이 더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당위석이 왕금입니다. 민족무용그 오설장백은 길림성 연변 가무단이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문예의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 변강 옥토에 뿌리 내려 민족문화예술을 깊이 갈고 닦겠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성류시처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의 맥락은 현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산수와 인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채로운 문화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가꾸고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하며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혈맥 속에 스며들어 반석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연변주는 연속 5차례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평유되면서 변강안정, 변경평안, 사회조화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계를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상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문화 전승과 시대 분투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정신적 힘과 실천적 담당이 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사회구역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에서는 강대한 정신적 합력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백산 아래와 두만강반에 울려 퍼지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변강 번영 발전의 세상을 힘차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3: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어 종합 채널 한우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 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중의 이론에 따르면요, 가을철은요, 건조해서 폐가 쉽게 손상이 되며, 폐 기능 실조, 콧물, 코 건조, 코 가려움증, 기침 등 증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중의 전문가들은요, 가을철 건강 관리, 폐 보호에 달려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가을철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는 폐에서 교환이 되는데요. 인체가 폐에 흡입해드리는 공기질은 폐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을철에는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줘야 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기침을 해서 호흡기와 폐의 침전물 그리고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수분 공급을 잘하는 것도 폐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폐의 수분이 결핍되기 쉬운데요. 폐와 호흡기의 정상적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계절보다 하루에 최소 50ml의 물을 더 500ml의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요, 소량으로 여러 번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폐를 보호함에 있어서 또 합리적인 식사에 정신을 덜어야 합니다. 중의 이론에 따르면요, 건조하면 폐가 쉽게 손상이 되고 음을 소모함으로 가을철에 식이요법에 주의를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줘야 합니다. 백합, 목이버섯, 흰목이버섯 그리고 마, 배꿀 등은요, 폐를 보호해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 석류, 키위 등과 같은 신과일을 적절히 섭취해도 폐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을철 건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폐를 보호하림에 있어서 또 정서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을철에 특히 일부 노인들한테 슬픔, 우울과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중의이론은 슬픔과 우울은 폐에 영향을 주며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쌓였던 후 우울한 감정을 제때 풀고요. 야외 활동을 누려주며 음악, 그림 그리기 또 서예 등을 통해서 제때 정서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폐 보호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면은 조깅, 산책, 태극권 등은 호흡 기능을 개선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며 심폐 기능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주 최소 3회, 매회 15분에서 20분 정도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네, 가을철 폐 보호가 참아 중요한 거 아시죠? 들어보면서 네, 위에서 소개한 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가을철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도 알맞아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아시다시피 꾸준히 운동을 견지하게 되면은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지고 질병 예방에도 이롭죠. 하지만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 변화가 큰 만큼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 운동 시에는 어떤 면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가을철은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잖아요. 뭐 또 이 환절기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운동만한 좋은 보약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 운동은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지다

0: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짚어주실까요?
1: 네, 운동학적으로 볼 때 우리 가을철은 네 계절 가운데서 운동하기 제일 적합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을철은 낮 온도와 우리 습도가 운동하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가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는 물론 면역력 제고도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가을철과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감기나 전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운동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 향상은 물론 비만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쌓인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 기간에 심한 무더위로 낮아졌던 기초 체력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여금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는 말 그대로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큰 데다가 계절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가 따르기 때문에 환절기인 가을철에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1: 전문가들은 우리 계절이 변화에 대한 인체 변화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봄에는 몸이 나른하고 가을에는 피곤하고 여름에는 졸린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가을철에 접어들게 되면 항상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가을철 피곤함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하고 한다면 가을철에 잠시 동안 나타나는 단기적인 피곤함은 가을절기에 들어선 이후에 생기는 신체 조성의 하나의 반사적 신호로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학 전문가의 이야기 되면은 추분절기가 지난 후부터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신장 기능 자체가 반사적으로 생기는 생리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상은 주로 근육이 활성화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졸리면서 팔다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자주 생기는 이러한 피곤함과 무력함을 극복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실내의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면 보정을 한다든지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식단 조절이라든지 적당한 운동과 같은 이런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죠. 알맞는 운동 좋죠. 근데요, 이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죠?
1: 네, 가을철에 적합한 운동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나 야외 자전거 타기 그 외에도 배드민턴과 같은 스윙 동작을 동반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빨리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에게는 물론 심장병 환자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벼운 달리기는 가장 손쉽게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 종목 중의 하나로서 관절염이나 심장병 환자, 비만인 사람들보다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0: 네.
1: 예, 달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학도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2km에서 3km 정도를 한 20분 정도 달리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적응도에 따라 가지고 2, 3주마다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 발달은 물론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연과의 접촉 가운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산 운동은 무릎 부상이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야외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우리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이나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운동이며 관절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들에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신체의 조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운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가을철에 운동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힘만 많이 들고 운동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운동 상해 위험을 커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운동 과정에 점차적으로 느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대 운동 능력이 한 50%의 강도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동 후에 피로감이 없으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운동에 적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네. 근데요, 이런 운동들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첫 번째는 우리 빨리 걷기와 같은 우리, 걷기와 우리 가벼운 달리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빨리 걷기나 우리 가벼운 달리기는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 방식 중에 하나로서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을 단식인의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도가 가장 높은 운동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등산이나 도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하여금 근육과 심폐기능을 단련하고 신체 기능과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무턱대고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우리 열린 공간을 선택해 도보를 할 수 있으며 등산 시에는 고난도 지형에 맹목적으로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날씨 변화에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과 고해발 지역이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폭우를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피난처를 찾아 번개나 저체온증 같은 위급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야외 자전거 타기를 말씀드린다면 야외 자전거 타기는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상하체의 근력 강화는 물론 심폐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인내력이나 지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우리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전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철저히 검사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헤드라이트와 같은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에 손상되기 쉬운 여러 가지 예비 부품과 상용되는 수리 도구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력을 흡수하고 완충과 충격 흡수와 같은 보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하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사 장비도 착용해야 하며 초보자는 운동장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변을 달 때는 교통기술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자전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배드민턴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서 신체의 조화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순발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동은 동작폭이 크기 때문에 편안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여 손목이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근데요, 운동에서 효과를 봄에 있어서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내 몸에 알맞고 이상적이라고 봐요.
1: 네, 가을철이 들어와서 계속한 날씨와 환경에 대한 신체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높기 때문에 운동 횟수는 다른 기술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을철 운동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자면 쭉 오랫동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그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운동에서 효과를 보자면 3개월 이상 계속 견지해야 우리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운동 강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중등 부하의 운동 강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본 운동할 때 심장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 1분간에 한 140개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게 가장 리상적이라고 봅니다. 운동 시간은 다른 기술보다 다소 길어도 괜찮기 때문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 한 시간을 넘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보통 하루에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한 50분 정도로 하고요. 다소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1시간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운동이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린다면 일반인들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대도 별로 관계가 별로 없지만 해도 고혈압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당뇨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 새벽 시간대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0: 있었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이른 시간 또 잠자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 이럴 때는 운동 예, 취해야 맞습니다. 되죠. 예. 낮 시간대나 뭐 그 보통 출근족들이 퇴근 시간 뭐 8시 뭐 5시 6시 이때가 좋다고 하긴 합니다.
0: 예, 예.
1: 시간을 되게 맞춰서. 그런데 이 가을철 운동 뭐 복장은 어떤 것으로 입으면 좋을까요?
0: 예, 운동할 때 운동 복장은 우리 가을철에는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얇은 옷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운동 후 땀이 빠르게 증발을 내어가지고 열 손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체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면역 저하로 인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을철에 운동할 때는 기후 변화는 물론 운동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운동 복장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을철 운동에 알맞는 복장은 새벽 운동 시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열 손실이 적은 우리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적합하다고 보고요. 한낮에는 운동할 때는 짧은 소매와 짧은 바지를 착용하더라도 운동 직후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서 체열을 서서히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밝은색 운동 복장을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도로변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 교통 규칙이기 때문에 교통 규칙을 꼭 준수해 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서 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 시 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어떻습니까? 운동 시에?
0: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가을철의 운동 과정에 정확한 수분 섭취 방법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나누어 지나치게 찬 생수보다는 대략 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1: 땀을 많이 했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면
1: 나이 젊은 사람은 괜찮으면 내세 있는 사람은 안 좋겠죠.
0: 맞습니다. 예, 대략 한 20분 간격으로 예, 100ml에서 2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매 한 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을 600ml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물 중독 같은 것이 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우리 공기가 건조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내 수분이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료수는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셔야 하며 특히 가을철에는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따스한 물에 꿀과 같은 이런 것을 첨가해가지고 표를 숨죽해주는 게 좋다고도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한 운동 시에도 좋습니다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 질병에 이제 도움이 될까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병을 물리칠까 해서 운동하는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을철 운동 시에 뭐 주의할 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운동하지 처음에서 볼 때 가을철은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만성 질환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전문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가지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하신다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한 새벽 시간대의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부하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시간은 50분을 초과하지 말고 운동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행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동 종목들은 맨손 체조라든지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등산, 수영, 계단 오르기, 태극권, 여가와 같은 운동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 등에 땀이 약간 배일 정도, 숨이 약간 찬 수준에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근대 운동을 겸해서

0: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 대사도 잘 되고 기초 대사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좋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간다는 이런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하는 등 운동시에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들의 가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라든지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 산소와 영양을 각 조직에 전달하는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면 근본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가을철은 엄연한 활정인 만큼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비교적 심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장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시간대는 일교차가 심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시부터 10시 혹은 11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후에는 3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과 같은 저강도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의 부하로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나 등에 땀이 살짝 배일 정도라든지 주위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비는 일주일에 3회 정도를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또 실내 온도가 한 20도 좌우가 되는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로이들한테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소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 조심할 것들이 꽤 많죠. 안전을 위해서 로이들은 이 가을철 운동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께서 어떻게 또 나름 보시는지.
0: 운동하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한 야외 운동은 로이님들이 신신 건강 크기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을철은 엄연한 환절기인 만큼 노인들이 가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날씨 변화에 주의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운동 방식과 운동 강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와 산책 같은 이런 운동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걷기보다는 올바르게 걷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걷기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딛는 이런 요령인데요. 그 요령은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앞꿈치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걷기 운동을 할 때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을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쉽게 피로가 오고 발에 통증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너무 보폭의 구애압을 받지 말고 각 개인이 보폭에 따라가지고 걷는 방법이 제일 좋겠고요. 걷기 운동에는 느리게 걷는 완보라든지 또 평보, 속보, 급보 이렇게 구분되는데 각 걷기 속도에 따라가지고 매분당 소비되는 칼로리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8,000보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사람마다 체력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니만 해도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들어와가지고 산책도 러닝들이 가장 적합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러닝들은 공원이나 강가에 공기가 좋은 곳에서 한 번에 한 8시간 내지 1시간 산책할 수도 있는데 속도와 강도는 개인의 신체 정황에 따라가지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러닝들이 가을철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운동 전에 특히 관절 부위 준비 운동을 잘하여 근육과 관절 부상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날씨 변화에 적절한 우리 옷을 추구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운동 강도는 중등 강도 이하로 해야 하며 만약 운동을 하는 과정에 어지럼증이나 미스움이나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운동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전후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운동 중에는 또 운동 직후에는 많은 데

0: 양이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양인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은 뭐 인체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는 신체 운동 능력, 적응 능력도 저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상의 위험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준비 운동이 또한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운동 전에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가을철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계절이든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가을철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 섭취나 보온 조치,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 의사와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은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진행하는 준비 운동은 대략 한 10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관절을 서서히 늘려주거나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그리고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준비 운동을 그러면 또 마무리도 잠은 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동 후 우리 마무리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운동한 지 처음에 볼 때 가을철은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운동 중 준비 운동으로 준비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 진행된 마무리 정리 운동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은 운동 중에 생성된 젖성과 같은 피로물질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우리 혈압 등을 안정지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 우리 하는 정리 운동은 적응 단계에 있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대략 한 10분에서 5분 정도로 우리 해도 괜찮은데 낮은 강도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가을철에 하는 우리 정기 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기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운동의 강도와 우리 속도를 서서히 우리 낮추어 심장 박동수가 일반적으로 한 100회 정도로 우리 낮추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비가 온다든가 또 뭐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할 경우라면 실내 운동도 권장을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뭐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가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환경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된다면은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네.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기물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쿠션이나 의자, 책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 운동 방법을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쿠션, 우리 자부동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우리 속된 말로 마룻바닥에 펴놓고 그것을 배 밑에 깔고 정면을 엎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팔을 앞으로 뻗은 가운데 예, 양다리를 45도 각정도로 올립니다.
1: 그것도 예. 만만치 않더라 보니까.
0: 예, 그렇죠.
1: 팔다리 뻗으네.
0: 맞습니다. 좀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힘이 좀 들어가야만이 근육이 좀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예,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은 허리 힘이나 허벅지 근육을 달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명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우리 의자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양다리를 한 45도 각으로 벌린 후에 우리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 뭐 반복하는 이런 동작인데 이 운동은 주약이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튼튼히 만드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노님들은 이거 잡지 않으면은 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상 모서리나 벽을 잡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0: 우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서 자신이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근력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고무줄이나 우리 아령 이런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뭐냐 하면은 양호 취소라든지 뭐 후어청이라든지 뭐 이런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 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이 나는 대로 아침 식사 전이나 정신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 외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 줘서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런님들도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악력기 있지 않습니까? 악력기가 상당히 우리 손목이나 우리 근력을 키우는 데도 상당히 좋거든요. 간단하고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을 단련하는데 단련하거나 또 아령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상지 근력 운동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뭐 집안에 책걸상이 있다든가 뭐 그리고 발 굽히기도 좋고 까치발 서기도 좋고
0: 예 맞습니다.
1: 자체적으로 뭐 운동 기자에 크게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
0: 예 그렇습니다.
1: 근력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본인 노력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운동 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은지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을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절기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 시에는 일교차에 대해 각별한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은 절기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운동 시에는 아침 저녁이 심한 기온차로 고려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로 한다면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너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아주 크고 아침에 기온이 낮으므로 너무 이른 시간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위험군이 있거나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당뇨병 환자도 함부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염이나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갈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높이뛰기라든지 계단오르기나 등산 같은 이런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좋기는 우리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과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은 자신의 체력, 근력, 지구력, 나이 등을 고려해가지고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질환, 요통, 관절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사 상담을 거친 후에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을철 운동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감염병을 우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 원민한 환절기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 뭐냐 하면은 우리 체온 조절을 잘 해줘 가지고 우리 뭐냐 하면 운동을 한 후에 우리 뭐냐 하면 끝나면은 한 10분 동안 휴식 후에 미지근한 물로 우리 샤워를 해줘 가지고 깨끗이 씻고 저 샤워를 한 후에는 포근한 옷으로 우리 갈아입어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체온 유지를 우리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뭐
0: 예,
1: 운동해서 살 까고 뭐 이렇게 시간 잡으면 안 돼.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아유 내 몸이 아픈데 또 이거 꼭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몸이 좀 불편할 때 쉬면서
0: 그렇죠.
1: 적당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동 좋습니다. 운동 좋으시면 너무 과하면은 또 몸이 아파하거든요. 오늘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가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가을철 과학적이고도 또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가을철은요 운동하기 매우 좋은 계절이지만은요 일교차가 크고 또 날씨도 변덕스러운 것만큼 우리가 이제 운동할 시에는요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또 알고 있지만 또 좀 더 체크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죠. 달리라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을철 꾸준히 운동을 견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중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 이리